0: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잡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은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잡내곰 보호 연구 기지의 손님으로 섰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 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소, 금황색의 해남 아기 긴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긴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다음 들으실 노래는 작은 시 한 수로 사랑한 당신.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공업 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전자정보 제조업 생산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하면서 수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효익도 뚜렷하게 제고되었으며 투자 성장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4.6% 성장했고 증가 속도는 동기 산업 대비 9.2%포인트, 동기 첨단 기술 제조업 대비 1.5%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업의 영업 수입은 7조 5,2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17.1% 증가했고 리온 총액은 동기 대비 1.04배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 교역액은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자정보 제조업의 고정 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며 동기 산업 투자 증가 속도보다 6.6%포인트 빨랐습니다. 전자정보 제조업은 우리나라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많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0편 현대 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해상 비단의 길의 기점 천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형주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자폐증 아이들의 월드컵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대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80편 현대환경 정비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명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현대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생태 환경 정비 체계와 정비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领도하에 우리는 생태문명 제도 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며 경례와 제약이 병행된 체계적이고 완벽한 생태문명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해 생태환경 정비 체계와 정비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역사적이고 전환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중앙 생태환경 보호 감찰 제도를 제정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해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생태환경 보호 책임을 구체화하는 확실하고 실제적인 조치로 되게 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심사 제도 및 책임 추궁 제도, 생태보호 보상 제도, 하장제, 호장제, 림장제,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생태문명 건설 책임을 동시에 지는 환경보호 제도 등 개혁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법을 비롯한 30여부의 생태환경 영역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제정 또는 전문 개정해 각 부류의 환경 요소를 포괄하는 법률 및 법규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중점구역, 중점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이 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기제를 탐색 구축했습니다.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생태환경부를 신설해 생태에 대한 감독관리,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등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보호기구의 감시감찰집법에 대한 수직관리, 생태환경보호종합행정집법 등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생태환경보호강철대호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생태환경과 관련한 다수의 다자간 공약 또는 다자간 의정서를 비준 실시해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창출 등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서 일으키는 선도적 역할이 날로 더 부각되고 글로벌 환경정비체계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었습니다. 현대 환경정비체계를 완비화하는 것은 국가 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태환경보호 전체 구도를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일괄적으로 포치하며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심사평가하는 일련의 제도기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녹색발전 관련 법률과 정책적 보장을 강화하며 자연자원 자산의 재산권 제도와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해야 합니다. 녹색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오염물 배출권, 탄소 배출권 등 자연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화하는 것은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계속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보다 많은 양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며 생태환경 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영도 책임체계, 기업 책임체계, 전민 행동체계, 감독관리체계, 시장체계, 신용체계, 법률 및 법규체계와 정책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각 부류의 주체 책임을 구체화하며 시장 주체와 대중 참여의 적극성을 끌어올리고 지향성이 명확하고 결책이 과학적이며 집행이 유력하고 동기부여가 효과적이며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상호 촉진하는 환경정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의 합력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현대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领导를 견지하고 다방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며 시장을 선도로 하고 법에 의해 정비하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당의 领导를 견지하고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당중앙의 총체적 요구와 결책과 포치를 관찰하며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1인자가 생산경영 책임과 생태문명 건설 책임을 동시에 지는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의 관리와 사회적 조정, 기업의 자치가 상호보완하고 촉진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방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정부, 기업, 대중 등 각 부류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 경로를 원활히 하여 전 사회가 힘을 합쳐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계속 시장을 선도로 하여 경제 정책을 보완하고 시장 기제를 완비하며 환경 정비 시장 행위를 규범화하고 환경 정비 신의 성실 건설을 강화하며 업종의 자료를 촉진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비를 견지하고 법률 법규의 기준을 완비하며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환경정비체제기제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 생태환경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해상 비단의 길의 기점 천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여 년 전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천주를 광명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중세기에 눈부신 문화를 보유한 이 도시를 거닐면 오늘날도 천년 전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발길을 잡으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복건성 동남부에 위치한 천주는 바다를 사이두고 대만과 마주 바라봅니다. 바닷가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천주에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구름과 계곡, 분지가 조화롭습니다. 천주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동남방향으로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린 모양을 하고 있어 동남 계절풍이 천주의 농업과 림업, 어업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합니다. 천주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벌판에 강물이 얼기설기합니다. 해발고도 1856m에 달하는 복건 최고의 산발인 대운산이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뻗어있고 대운산에서 바로 난 진강이 천주를 흘러 지납니다. 중국의 동남 지역에서 가장 수려한 청원산은 면적이 62평방킬로미터, 정상의 해발은 498m에 달합니다. 청원산 풍경 명승고에는 동굴 36개와 명소 18개가 있는데 그중 로구남과 천수암, 세지암 등 바위가 명물이며 많은 마의 석각이 아름다운 자연에 인문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천주 성곽은 당나라 때인 730년에 처음으로 축조되었습니다. 당시 주성 성벽은 전부 화강암으로 쌓아 석성이라 불렀습니다. 5대 때 절도사 류종효가 해외 무역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천주성을 증축하고 도로와 화물창고를 새로 건설했으며 천주성의 주변에 자동나무를 심어 천주는 자동나무의 도시라는 이름도 가집니다. 원나라 때 경제발전의 수요에 의해 천주에 행성을 두었으며 천주성도 대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천주성 증축에 사용한 벽돌의 모양이 잉어와 같다고 해서 천주는 또 잉어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천주에는 불을 두었고 벽돌로 쌓은 성벽을 다시 돌로 쌓은 석성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천주성의 성벽은 중화민국 시기에 전란으로 무너져 오늘은 성문만 남아있습니다. 천주고성의 발전은 천주항 해외 무역의 발전과 관련됩니다. 고대 중국의 천연항만인 천주는 일찍 1500여 년 전 남조 때에 벌써 외국과 래왕했습니다. 당나라 때 교주, 광

0: 양조, 양조와 함께 중국 대외무역의 4대 항만으로 부상한 천조에는 많은 외국의 상인과 사절, 전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남송 때 천조는 중국에서 2대 상급 항만 중 하나로 부상해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에 70여 개 나라와 왕래했습니다. 원나라 때 이르러 전례 없는 번성을 이룬 천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과 함께 세계 최대의 항만으로 발전해 천조의 외국인은 수만 명에 달하고 천조와 교류한 나라와 지역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크 폴로와 모로코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여행기에서 모두 천조의 번창함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큰 항만인 천조항에 감탄했습니다. 천조 해외교통사 박물관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해외교통사를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개원사관과 동호신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신관은 1991년에 신축되었습니다. 돛대를 펼치고 항행하는 선박 모양의 외관을 가진 박물관은 천주 해외교통사진열관과 천주 종교석각관, 천주 민속진열관, 중국 고대 선박 모형관 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원사와 쌍탑중 사원은 원래 현지의 부자 황수공의 뽕나무밭이었습니다. 개원사와 뽕나무밭에는 이런 사연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황수공의 꿈속에서 한 스님이 절을 짓는 땅을 시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황수공은 뽕나무에 련꽃이 피면 땅을 내놓겠다고 대답하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과연 뽕나무에 하얀 련꽃이 피어났습니다. 황수공은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 뽕나무 밭을 사원의 입지로 시주해 사원을 지었는데 그 사원이 바로 개원사라는 전설입니다. 당나라 때인 686년에 공사를 시작한 개원사는 처음에 련화도장이라 불렀습니다. 개원사에는 현재도 전설 속 하얀 련꽃을 피웠다는 뽕나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무성한 잎을 가진 이 뽕나무는 중국에서 수령이 가장 길며 현재는 개원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738년 당현종 개원년간 중국 전역의 주와 도에 각자 절을 하나씩 지으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련화도장은 연호를 따서 개원사라 개명했습니다. 5대와 송나라 때의 발전을 통해 개원사는 120개의 절을 거느렸으며 원나라 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현재 천조 개원사는 복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원입니다. 개원사 본전인 대웅보전은 100개의 돌기둥에 받들려 백조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웅보전의 두공에는 새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불교의 묘음조와 기독교의 천사, 중국의 비천을 한 몸에 모은 비천악기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각 앞에 월대 수미좌에는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가진 72기의 속상이 있으며 전각 뒤에 두 기둥에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인도 등지의 신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원나라 때 천조는 개방 정도가 높고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원사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솟은 쌍탑은 대웅보전과 품자의 구도를 형성합니다. 목조 건물을 모방한 팔각형의 5층으로 된 쌍탑은 모두 루각 모양의 석탑입니다. 동탑은 865년에 신축했고 1250년에 개축했습니다. 서탑은 916년에 지었다가 수차 보수하고 개축했으며 현재의 탑은 1237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천조 청정사는 중국에서 역사가 유구한 고대 이슬람 사원 중 하나입니다. 사원에 보존된 고대 아랍어로 된 비석에 의하면 청정사는 북송 때인 1009년에 신축했으며 원나라와 명나라 때 개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원의 정문과 봉천단, 명선당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높이 20m, 너비 4.5m의 정문은 청색과 백색의 화강암으로 축조했고 바깥과 가운데, 안쪽, 세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겹의 문은 모두 원형의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정문의 위에는 평평한 단을 조성해 이슬람 신도들이 올라서서 달을 바라보며 라마단의 일자를 결정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봉천전은 사면에 돌벽만 남고 천정은 오간데 없으며 남쪽의 내벽에 아랍어로 된 코란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청정사에는 1407년 명왕조가 청정사 보존을 위해 내린 상유가 새겨진 비석도 있습니다. 남송 시기 해외 무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천주 일대에는 많은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다리가 바로 1060년에 완공한 락양교입니다. 락양강을 가로질러 복주와 천주왕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중국에서 최초로 되는 량식 석교입니다. 락양교는 길이 833m, 너비 7m이며 교면에 화강암을 깔고 46개 교각을 세웠습니다. 락양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입구에 위치한 락양교는 신축 초반에 급한 물살로 인해 교각이 수차 물에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장인들은 먼저 교각을 세울 강바닥에 많은 돌을 쌓아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교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각 근처에서 많은 굴을 양식해 교량의 기반과 교각이 단단하게 맞물리게 했습니다. 생물을 이용한 이런 방법은 고대 중국인들의 중요한 과학적인 창조입니다. 이 방법은 교량 건설 역사에서 독특한 방법이자 세계적으로 최초로 생물학을 교량 공정에 이용한 쾌거입니다. 락양교의 건설은 교량 건축사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으며 천주의 교통 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우리 연변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형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형주 박물관은 1958년에 지어졌습니다. 형주 박물관은 진열과 전시, 선전교육, 문물 소장 보호, 고고학 발굴 연구, 유적지 공원 건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방 역사 박물관이며 국가 1급 박물관으로서 형주의 아름다운 명함입니다. 형주 박물관은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 발굴 자질을 획득한 단위 중 하나로 이동 가능한 문물 복구 자질, 문물 보호 공정 탐사 설계 자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형주 박물관의 소장품은 19만 6천여 점으로 주로 고고학 발굴에서 출토된 문물이며 그중 국가 1급 문물은 614점, 2급 문물은 1,259점, 3급 문물은 16,077점입니다. 소장품은 주로 선사시대 옥기, 상주 청동기, 왕릉 옥기, 서한 직수품 등으로 수량이 많고 종류가 풍부하며 가치가 높습니다. 형주 박물관은 현재 풍부한 지방 특색을 지닌 8개 기본 진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주의 역사 문화와 문화 문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에는 강한평원 원시 문화전, 형주 출토 동기전, 형주 출토 옥기전, 고대 도자기전 등이 있습니다. 형주는 초나라의 중심지로 주변에는 수많은 초나라 왕실과 귀족의 무덤이 분포되어 있어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중에 많은 옥기들이 있습니다. 옥기는 중국 전통문화의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옥에 대해 농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석기 시대 중기부터 이미 정교한 옥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유가학설은 옥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했고 옥을 덕을 비유하는 것은 당시 옥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었습니다. 형주 출토 옥기전에서는 옥문화의 심오함과 경이로움을 보여줄 뿐더러 다양한 옥문화 간의 교류와 통합을 볼 수 있어 고대 중국 옥문화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킵니다. 형주는 한나라, 진나라 이래 줄곧 우리나라 남방의 경제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주에는 매우 풍부한 고대 자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형태와 무늬, 색채에 있습니다. 전시에는 역대 도자기 제조 장인들의 뛰어난 기회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계층의 문화 전승, 예술 품격 등면의 차이와 변화도 반영했습니다. 형주 박물관은 형주 역사와 문화의 장이며 년간 관광객 접대 수는 100만 명을 넘기며 문화를 선전하고 문명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노래 꽃단풍을 보내드립니다.

등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와 반복적인 특정 행동, 지적 발달 지연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축구는 체력, 전술, 협력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스포츠입니다. 자폐증과 축구, 이 둘의 만남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위 합비의 대학생 방호연은 매주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축구장에서의 만남을 약속합니다. 안위 합비 촉산구의 긍정에너지 장애인 어린이 재활센터 소속인 이 축구팀의 이름도 긍정에너지 축구팀입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 학생 방호연이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에만 닿아도 넘어지던 대로부터 축구팀을 결성해 경기장에 나서기까지 방호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 행동과 사랑으로 운명이 지키는 골문을 뚫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들은 재활센터 입구에 위치한 작은 운동장에서 훈련합니다. 이들의 나이는 8살에서 17살 사이이며 12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7명은 자폐증을 앓고 있고 또 5명은 다양한 수준의 지적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인 방호연 감독은 중국 과학기술대학 지구와 공간과학학원 학생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들의 작은 진보에도 환호를 하며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방호연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방호연이 학교에서 불러온 학생들입니다. 15살인 진효는 물건과의 접촉에 예민해 처음에는 공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호연은 계속해 그에게 신심을 키워주었으며 그를 팀의 골키퍼로 양성했습니다. 또 16살인 묘묘는 겁은 많지만 세심한 아이로서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2025년 9월 이 작은 운동장에서 긍정에너지 축구팀과 안구원 소학교 축구팀이 처음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비록 0-10이라는 큰 차이로 패했지만 경기는 아이들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재활센터 밖으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호연은 원정 경기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양촌 소학교 축구팀은 강팀입니다. 도양촌 소학교 선수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경기에 응해달라는 부탁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지금은 축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들이지만 방호연이 처음 마주한 것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만 잡으면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수업으로 1시간 동안 줄 서는 훈련만 시켰고 한 개 동작을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의 반복된 훈련으로 공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했고 축구팀도 결성될 수 있었습니다. 13살인 승우는 축구팀에 처음 입단한 아이입니다. 리해 능력 결핍으로 그는 공을 자주 놓쳤고 공을 놓치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방호연은 그에게 신심을 주기 위해 공을 발에 묶고 그 높이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비록 많이 느리지만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 다시금 훈련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방호연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는 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2011년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방초사 특별교육 봉사팀이 긍정에너지 장애아동 재활센터에 자원봉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4년 전 금방 대학에 입학한 방호연은 방초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초 제거며 청소며 일반적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그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방호연은 아이들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한 방호연은 학교 축구팀에 들었고 축구는 그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탄생한 한 장면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려는 아이디어를 낳았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선수 글래리 씨가 경기 후 경축 동작을 했는데 이는 그와 맨시티의 한 뇌성마비 어린이 팬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학교의 정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방호연의 아이디어는 재활센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재활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활동했으나 2025년 3월 지역사회와 교육 관련 부서의 조정 덕분에 부근에 위치한 소학교의 놀이터에서 축구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패스며 슈팅은 물론 전술도 기억하고 호흡 맞추는 법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축구 수업에서의 교류와 웃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대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호연은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축구팀에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에 따라 팀을 나누어 교대로 아이들과 공연습을 합니다. 방호연과 몇몇 학생들은 또 자신의 장학금을 재활센터에 기부해 훈련시설과 장비에 보탰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너무도 많은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기에 응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대결 선수로서 이들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장학금마저 선뜻 내놓았습니다. 나비는 언젠간 날개를 펴게 되고 새들도 언젠간 드넓은 바다우를 날아열 수 있듯이 이들도 언젠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낙엽은 지는 데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대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대소는 큰 더위라는 말로 한 해 중 제일 무더운 때라는 뜻입니다. 장마철이어서 기온이 높은 데다가 대기의 습도도 같이 높아져서 아무리 그늘 속에 앉아 있어도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삼복철에 들어선 때입니다. 대설을 넘기면 더운 고개를 넘어 가을철에 들어섭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20도로 이 시기는 대개 중복때이며 더위가 심한 시기입니다. 옛사람들은 대서로부터 립추까지의 기간을 5일씩 끊어서 3개의 후로 나눈 후 매개 후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후에는 썩은 풀더미에서 반딧불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밤이면 반딧불이 썩은 풀더미를 찾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땅이 습하고 더워난다는 말이 있듯이 토양이 습하고 지온이 높아서 습기를 좋아하는 작물의 생장에 유리한 때라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큰 비가 자주 온다는 말이 있듯이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수시로 비가 내리고 찌물쿠던 끝에는 흔히 큰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는 몹시 더우며 소서 때로부터 장마가 지기 시작해서 이때에 와서는 큰 장마를 이루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류해성 병력이 대단하고 다부지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외나 수박 등이 풍성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고 채소가 풍족하며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로 과일은 이때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큰 더위인 대서는 겨울인 대한으로부터 꼭 6개월이 되는 날이며 대서 이후 20여일이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입니다. 불볕 더위, 찜통 더위도 이때를 말합니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며 더위 때문에 염소 뿌리 녹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무더위를 초복, 중복, 말복, 삼복으로 나누어서 소서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한 것도 무더위의 경정을 농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서 또는 뜨거운 태양과 많은 비로 벼를 비롯한 모든 작물이 잘 자라 5, 6월 장마에 돌도 큰다고 합니다. 이때는 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벼의 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논두렁에 옷 자란 풀들이 벼를 덮어 논두렁 풀도 베어주고 논두렁에 심어둔 두렁거리 콩과 팥도 고구마 밭에 풀 등도 이때 메고 북돋워줘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대서가 낀 삼복에 비가 오면 대추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름철 잦은 비와 고온, 다습한 날씨는 벼에 바람이 통할 수 없게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많은 벼들이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함께 있으면서도 썩지 않고 잘 자라는 바 그것은 벼들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존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리와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듯이 벼들도 자기의 세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에서 신형의 전력 시스템 건설에 주력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습금 평주석이 국가과학기술장교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산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당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로남 제5권, 기르기스탄 주천 소개회가 13일 기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0: 미국이 이란에 새 라운드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이란 항구와 연해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재개하자 이란은 이란 미국 량해 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표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에너지 보상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대사입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에너지와 전력 부문, 특히 중앙관리기업은 에너지 전력의 공급과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경제 사유 운행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4일 전국의 전력 부하가 15억 5,1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러 성과 지역, 전력망 간 최대 송전 전력 규모가 2억 7,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면서 전국의 전력 사용 수요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각지는 새로운 발전 추세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능력 수준을 전면 제고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중순 산소, 소광, 열, 전력, 유한 책임회사 생산 공장 구역에서 대형 발전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제5대청에서는 작업자들이 발전 설비 부하, 압력 등 집안 운행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습금평 총석이는 산소, 소광, 열전, 유한 책임회사를 고찰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수급 관리를 조절하고 에너지 공급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올해 기업은 연도 설비 점검과 설비에 대한 오한 조치를 앞당겨 끝내고 여름철 전력 사용 고봉기에 전력 공급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기업 발전부 당직 반장 류소평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 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고온 시간대 설비 운행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전력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전력용 석탄 자원을 충분히 비축해 민생용 전력 사용과 기업 생산 분야의 전력 사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석탄은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조치돌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발전소 석탄 비축량은 2억 톤 이상을 유지하며 여름철 전력 공급에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 리초는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측을 주도하고 족구에 석탄 등 1차 에너지의 생산 공급을 잘하고 전력용 석탄 운송을 강화하며 여름철 에너지 전력의 안전하고 안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에너지 안전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전력체제 개혁을 심화해 청정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경제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공급과 수요의 협동이 원활하고 유연하며 지능적인 신형 전력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추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사용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발전 설비, 송전 통로, 전력망 조정, 보장 능력을 전면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은 40억 킬로와트를 돌파해 세계 제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유럽 동맹, 인도, 일본, 러시아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비중이 모두 6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조는 구조는 혁신과 친환경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풍력 태양광 기지 종점 배치 지역으로서 신강의 경우 7월 8일까지 올해 녹색 전기 거래 총량이 지난해 전년도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했습니다. 국가전력망 신강전력위원회사 보도대변인 류문룡은 풍력 태양광 중력 지능 예측 시스템을 승격하고 석탄 발전 설비의 요연성 개조를 통해 신에너지 수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저장, 탄력 부하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발전과 송전, 수요, 저장이 협동하고 연동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큰 풍력 태양광 전력의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력망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다각적 구축하는 핵심 고리이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핵심 기초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개 초고압 송전 통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성과 지역 간 송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처음으로 운영에 투입된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인 선북 안위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이 전면 완공되어 가동됐습니다. 국가전력망 섬소 초고압 회사 직류관리 부주임 리표는 공정이 채택된 직류제호 보호설비는 집등 부품에서 집적 설비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 역내 설비 안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교류, 직류, 상호, 연결 전력망을 건설해 에너지 자원과 전력 수요의 역분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신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전력망 조절 통제센터 부총 공정사 주재는 전국 전력망 운행의 지휘 중추로서 조절 통제센터는 24시간 전천후조 운행을 유지하면서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한 운행과 전력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공급을 힘써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고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한편 전국의 전력 흐름과 지역 간 송전 통로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능화 전력망 건설을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배전망을 보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전통 화력 발전에서 신에너지까지 발전 측에서 전력망 말단까지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에너지 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차 넘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력사 사장 도충명은 전력의 생산, 수송, 수요, 저장의 각 고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발전 측에서는 녹색 저탄소 공급 구조를 다그쳐 조정하고 전력망 측에서는 신형의 전력망 건설을 다그칠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한편 수요 측에서는 전력 수요 측의 협동 대응 능력을 활성화하고 조장 측에서는 신형 에너지 조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전국의 전력 공급을 보장할 신심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1: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당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기르기즈스탄 추천소개회가 13일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규빈들은 상해 협력기구 창립 25주년의 즈음에 중국과 기르기즈스탄 양국의 각계 인사와 상해 협력 대가정 대표들이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군을 둘러싸고 교류와 연구, 토론을 진행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작은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의 려문과 방안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국정 운영 분야에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14일 북경에서 越南共产党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내무부 부상인 레민치가 인솔한 越南共产党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또름 총서기가 올해 4월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습금평 총서기와 함께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양국 관계 그리고 세계사회주의 사업발전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越南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운명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레민지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越南은 습금평 총서기가 제출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 그리고 중국을 인솔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습금평 총서기의 지도력에 탄복한다며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참조하며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조선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합니다.
1: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14일 2026년 봄학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봉기 졸업생은 1940명입니다. 졸업식에서는 8명 학원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번 학기 학습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시점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구체적인 리해, 당 20기 4차 전환회 정신에 대한 집중학습, 습금평 당 건설 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파악을 실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학습 교양의 착실한 전개, 당의 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수용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하는 자각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으며 이론 소양을 제고하고 당성을 수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직장으로 복귀한 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력을 강화하며 습금형 총서기의 7일 종교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여 자신감을 갖고 계속 분투해 시대와 이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0: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마흥서에 엄중한 규율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의 마흥서 문제 심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마흥서는 리상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상실하고 당의 취지와 초심 사명을 배반했으며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중히 위반하고 전면적인 엄격

0: 심각한 당 관리에 조체 책임 대행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변 군무위원회의 엄중한 규율 위반과 법률 위반, 범죄 혐의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소홀히 했으며 관리 또한 부실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직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조직 서면 질의 시 사실대로 서명하지 않았고 간부 선발과 임용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규정을 어긴 채 타인의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렴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규율을 어기고 렘을 금품을 수수하고 친족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왔으며 권력 돈을 매개로 성적 거래를 벌이고 친족이 본인의 직권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해 가족형 부패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공권력을 개인 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존용해 직권 편의성에 따라 타인의 기업 경영, 공사 수주, 직무 승진 등 면에서 리익을 챙겨주고 본인 또는 친족, 특정 관계인과 공모해 막대한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마 흥선은 당성 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했으며 고위급 간부에 대해 당정이 제시한 정치 요구를 엄중히 위배했습니다. 그 행위는 당의 규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 위협을 고성함과 아울러 수례 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멈추거나 손을 거두지 않아 그 성질이 극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와 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마흥서에 대해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종료시키고 규율 위반 불법 소득을 징수 몰수하며 범죄 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적 박탈 처분은 조항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때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1: 세관 총서가 14일 열린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역대 동기 중 최초로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잡하고 주도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강한 성장세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분기 수출입액은 13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래 분기 동기 대비 최고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월 수출입액은 4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신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화물 무역 1위 대국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4조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관 총서 왕군 부서장은 수출 증가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각종 수요의 정밀한 맞물림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산력, 데이터 센터, 단말기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제품의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우리나라 전자부품, 컴퓨터 부품 등 제품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과 깊이 융합된 지능형 생체 로봇 수출은 만대를 넘어섰고 전 세계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화학 제품 공급이 딸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완비된 산업체계와 전체 공급망 조달 협력 능력으로 신속한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본 유기화학품 수출은 25.1%, 1차 형상 플라스틱 수출은 35%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입은 10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왕군 부서장은 우리나라가 질서 있게 자주적 개방과 단열 개방을 확대해 이미 예신 세계 국가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농식품 수입 허가를 적극 확대하면서 올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건고추, 캐슈너트, 우루과이 피간, 벨지크 사과, 캄보지아 용관 건조품 등 농식품이 수입 허가를

0: 획득했습니다.
1: 14일 열린 국문 보도판공식 소식 발표회에서 자연자원부와 국가림업총국 관계자가 최근에 발표한 자연자원자산관리지도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한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자산관리 책임평가를 통합 추진하고 직무리행 주체에 대한 시험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의견은 어떤 자원이 있고 가치가 얼마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배분하며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자연 자원 자산의 완전한 관리 시설을 둘러싸고 자연 자원 자산 공유제의 기반을 드팀없이 견제하며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확보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장문동 부부장은 자연자원 자산관리 분야에서 관련 의견은 강령성 문건이라고 표했습니다.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조선으로 삼은 의견은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자원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자산 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안전의 최저선을 소화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2035년에 이르러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체계적이고 완비화한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전면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장문동 부부장은 의견에서 자연자원 자산관리 책임평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직무리행 주체에 대한 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다며 관리 성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자연자원 자산의 기반, 생태복원 효과, 자산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의견의 철저한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인 바비가 14일 오후 8시에 조선남부 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전환하면서 조항기상대는 그에 대한 명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우 날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의 여러 지역은 홍수 방제 진력하면서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료닝성 여러 지역에는 폭우 또는 대폭우, 심양 등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내렸습니다. 14일 오전까지 료닝성 전역에서 대피시킨 민중이 36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순시 훈하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심 여러 곳에 침수 현상이 나타났고 훈하 연산의 위험 부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 대처지휘부 사무실 부주임 유익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 26만 9천 명을 대피시키고 1만 6천 명을 집중 배치했으며 식량과 식용수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길림성 교화시에 표하와 청배하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토양 수분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표하진 당교원의 서기 장봉은 영내 마을 스무개가 각이한 수순의 피해를 입었다며 2시간에 한 번씩 강우 상황과 위험부담 요소를 점검하고 특히 표하와 청배하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을 가능한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흥룡강성 상지시 영내에 68갈래 하천에서 정도별로 홍수 범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송화강 지류인 마이하에서 2026년 제1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상지시 비상관리국 국장 왕강은 마이하 상지 수문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수위 아래로 하락했다며 비록 홍수 고봉이 이미 지나갔지만 제방순찰, 우환요소 제거,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사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상지시에서 강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정부는 중점 구역에 홍수 방지 물자와 대형 장비, 전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순찰을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14일 대형 드라마 영화 공동제작 파트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군 장정승리 90주년,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중앙방송총국은 협력 파트너와 함께 예신세계 고품질 프로젝트를 집중 선보이게 됩니다. 이 종에는 드라마 위대한 장정, 중국 1927 다큐멘터리 만수천산 강과 하천을 따라 치험하는 당나라 풍모와 송나라 운치 그리고 용합 미디어 행사인 제1회 중앙방송총구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총국은 또 여러 출판사와 손잡고 책과 방송이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형 드라마와 영화 등 명도서 출판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상 콘텐츠와 출판물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 전파를 도모하게 됩니다.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와 중앙방송총국 제5회 중국드라마 년간축제도 이날 가동됐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이 최근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러 중점 영역이 고체 폐기물 전문 정돈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고체 폐기물의 역사적 퇴적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불법 투기 현상의 다발 태세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폐기물 종합 관리 능력과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고체 폐기물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정보화 일체화 감독 관리를 진행하며 일련의 무폐기물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1: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3억 7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신에너지 차량은 520만 대로 신규 자동차의 근절반을 차지했습니다.
0: 중앙방송 총국 뉴스 채널이 14일 저녁 9시 반 감동 중국 2025년도 인물 수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예 수상자들은 은폐전선에서 활동하다가 대만에서 정밀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활동을 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에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 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 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호근,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방,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용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근영 등입니다.
1: 미군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3라운드 공격을 가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테헤란 시간으로 14일 저녁 11시 반에 미군은 이란 항구와 연해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군함 20척 이상의 군용기 수백 대가 중동 지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전한 데 따르면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 후 미국과 해만 국가가 체결한 무역 투자 협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대한 20% 수수료 징수를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란 이슬람 의회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레자위원은 적대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진입하고 이란 미국 량핵각서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기에 량핵각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오만 해사 안전센터가 14일 리비리아 국기를 단 유조선이 이날 오만 린근 지역에서 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실종하고 6명이 다쳤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14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과 이란 정치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 텔라비브 부근에 위치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철수하는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0: 2026 상해협력기구 국가문명대회가 14일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 국가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언론, 문화, 학술계 대표 약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기간 일련의 협력 프로젝트 가동식과 수차례 상해협력기구 국가 언론협력 공동서명식과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서사 마나스랩 공연을 관찰하고 중화문명 기원탐구 량저 디지털 문화산업 전시와 아름다운 상해협력기구 시각 이미지 예술자

0: 늘 참고하였습니다.
1: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산업금융기구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동화 평창 둔화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결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병리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결혈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당나라 문명이 창승한 중요한 원인과 표현은 바로 여러 민족의 융합과 단결이었고 소수민족 출신의 장수와 재상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광필은 당나라 중기 뛰어난 통수이자 군사가였습니다. 리광필의 아버지 리갈락은 원래 거란족의 추장이었기에 장군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은 리광필은 엄격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큰 계략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현종과 당숙종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사이란이 일어난 후 곽자의의 광력한 조천으로 지략이 뛰어난 류광필은 안사이란을 평정하는 당나라 주휘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덕 2년 태원 전투에서 반군 사사명 등이 10만 병력을 이끌고 류광필을 공격했을 때 류광필 휘하의 도읍 보위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성벽을 쌓아 도읍을 지킬 것을 논의했지만 리광필은 도읍의 둘레가 40리밖에 되지 않는데 반군이 거의 도착했을 때야 성벽을 쌓게 되면 우리 군만 더 필요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읍 내부의 집들을 허물게 하고 투석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돌로 대포를 만드는 셈으로 200명이 차를 끌어 돌을 발사하면 돌이 명중한 곳에서 수십 명이 죽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반군 병력의 10분의 1을 소멸했고 최종 7만 명의 적을 제거해 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리광필은 연이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당처는 리광필을 극찬하며 안사예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공을 중흥 제1로 추천했습니다. 리광필은 자신의 충성, 담략, 지략으로 장병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당나라의 이와 같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천하를 포용하고 여러 민족을 차별 없이 대우한 정책은 수많은 소수민족 인재들을 유치하여 당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길이 남을 당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6: 양우 교수님이 말한 바와 같이 중화 문명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부 상조의 중화민족 대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우드 시청자분들은 저국의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클라우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 전선에 대해 어떤 견해나 질문이 있는지 서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 모십니다.
0: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통일전선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통일전선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합니다.
6: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시청자분이 언급한 항일전쟁 시기의 항일민족 통일전선은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기초로 전국 여러 민족의 모든 항일 역량을 단결하여 결성한 정치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 사회주의 위협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 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의 연맹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신시대 애국 통일 전선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전선의 함의와 실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적을 타승하는 법보입니다. 80년 전인 1935년 5월, 장정중이던 주황홍군은 20만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빠져 서둘러 이족 동포의 집거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군대가 오랫동안 민족 억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족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홍군은 원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족 주민들은 홍군의 성의와 북상 항일의 결심을 알아보았고 수장 소엽단은 마침내 홍군과 동맹을 맺고 홍군이 이족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해 동맹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을 수호한 미담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흥국의 법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 해내외 동포관계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공동분투의 강대한 힘을 최대한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7: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장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방홍실의 기자회견에서 류한 데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는 관광기초 부대시설의 완비, 문화관광 상품 공급의 풍부화, 관광봉사 수준의 최적화, 짙은 관광문화 분위기의 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장은 총 투자액이 150억 원이 넘는 80개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전국 나아가 전세계 관광객들이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국제 문화관광 목적지를 힘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싸시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목표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관광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기초 부대시설이 더욱 완비될 것입니다. 라싸시는 전역 관광 안내 표시 체계, 관광 휴게소 체계, 풍경도로 체계를 완비하고 전망 플랫폼, 생태휴게소, 자가용 봉사구역, 캠핑카, 캠핑장 등 시설 배치를 최적화하여 관광교통체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소공급 기반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소공급 시설을 개선하며 산소공급 봉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목적지 건설을 중심으로 라싸시는 다국어 표지판, 국경 간 결제, 모바일 통신 등 편의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입국 관광의 편리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문화 관광 제품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라싸시는 부다라궁 대조사 팔곽가를 핵심으로 하는 팔곽가 고성 관광 풍경구를 고표준으로 조성하고 남우초 관광지의 국가 5A급 관광지 창설을 전력으로 추진하며 준파우촌, 림주농장 등 4A급 관광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특색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정품 관광 로선을 육성하고 근교휴양관광, 환선심층관광 등 대표 관광 로선을 반복적으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민속체험, 야간소비, 야외휴양 등 다양한 장면과 업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이 맞춤형과 다양한 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입니다. 관광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싸시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 문제에 집중하여 관광지 식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봉사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며 식사, 숙박, 교통, 여행, 쇼핑 오락의 전요소 봉사 품질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관광업종의 봉사규범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감독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와 봉사 품질 평가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관광 환경을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질서 있게 만들어 따뜻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경험을 라싸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 문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할 것입니다. 라싸시는 문화로 관광을 다듬고 관광으로 문화를 빛낸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문화봉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 향상 행동을 깊이 있게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 미니 랜드마크와 도시 서재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서장 오페라, 단카, 서장향, 서장복장, 서장 음식, 민족 축제 등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관광 체험에 더 잘 융합해 새로운 대중문화 예술 정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라싸에서 풍경 구경뿐만 아니라 문화를 읽고 생활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른 아침 몬바 사항에서는 인도양의 촉촉한 바다바람이 부두 위에 알록달록한 블록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스쳐 지납니다. 갠트리 크레인이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마카다미아넛과 커피 등 현지 특산 농산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와 같은 다망한 풍경은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몬바 사항에는 나이로비로 발송될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에 길게 줄지어 있고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을 가득 실은 거대 화물선이 닻을 거두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망한 항구의 조정관은 손에 쥔 무전기를 놓을 틈이 없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시행은 동아프리카 수송 대동맥인 몬바사와 나이로비 구간 철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동쪽으로 케냐의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수도 나이로비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의 전체 길이는 472km입니다. 이 철도는 케냐 독립 이후 건설된 첫 번째 철도이자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기준과 기술, 장비, 운영 관리 모델을 채택한 철도는 케냐의 교통 운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철도 연선 지역의 공업 등 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중국 도로교량 아프리카의 별 철도 운영회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케냐 표준 궤도 철도 전체 구간에서 누계로 3,931편의 화물 열차가 운행되었고 427만 8,000톤의 화물을 발송하여 일평균 화물 발송량이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무관세 정책이 발효된 5월과 6월에 나이로비에서 몬바사로 향하는 컨테이너의 월평균 발송량이 연초 대비 약 44% 대폭 증가했습니다. 44%라는 수치는 단순한 증가률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가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의 레이치앙 화물역에는 출고를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구역에 가득 쌓여 있고 열차의 10여 개 객차 모두가 만재 상태입니다. 야적장 관리자 살림 압둘은 출발을 기다리는 화물 전용 열차를 뒤로 가리키면서 예전에는 빈 컨테이너의 반환율이 높은 게 걱정이었는지 지금은 중국의 주문이 늘어나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채워 보낼 수 있고 업무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상징적 성과인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몬바사항과 내륙 배후지를 잇는 화물 운송 시간을 이틀 내지 사흘에서 10여 시간대로 단축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철도망 북부 회랑의 핵심 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수송로의 효율성은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간다, 루완다 등 동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의 화물도 케냐를 경유하여 중국의 광활한 시장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냐 철도국 네이츠 항역의 이전 운송작업장의 책임자 듀쿠 킨체는 이전에는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화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대량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이 뚜렷이 증가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생활용품의 화물량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몬바사항 갠트리 크레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컨테이너에서부터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를 질주하는 모든 열차에 이르기까지 동아프리카의 이 운송 대동맥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고, 스치는 바람을 통해 계절의 리치를 느끼며 서로 나누는 악수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감사하고 사랑하며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일 겁니다. 일체 요심조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폭포에 물을 떠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맛 좋네. 그런데 걸어나오던 중 폭포 옆에 세워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간판에는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자신도 모르게 독성분이 된 물을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까지 느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라는 뜻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된다는 의사의 이 한마디 말에 그렇게 아프던 배가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덥다고 짜증을 내면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대로 살아갈 만한 세상이기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오고 또 비워내며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는 것 또한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옥 가수가 부릅니다. 날이 밝아오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출산과 아동의료 관련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전반 출산 과정에 대한 기본 의료 보건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 자원을 확장하며 산모 용아 건강, 생식 건강, 아동 건강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간호 휴가, 수요 휴가를 포함한 관련 법규와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육아의 우호적인 취업 환경과 사회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공제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영유아 보육, 특정 부가 항목의 공제 연령과 공제 비율 두 가지를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보육 서비스 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투입을 증가하고 가정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과 조기 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가정육아 지원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0세에서 6세 영유아 보육 서비스 자원의 통합적인 배치를 추진하며 고용 단위에 의한 보육기구 설립, 지역사회 상감식 보육기구, 유치원 보육 서비스, 가정보육소 등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65세 및 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바 이는 소자화, 즉 장기적으로 낮은 출산 수준에 처한 결과이며 인구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로 늘어났으며 이는 세계은행에서 정의한 중등 이상 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아 고소득 국가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의 평균 수준에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대 수명도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 추세는 총체적으로 각국 현대화와 인구 발전의 일반적 규칙에 부합됨은 물론이고 지어 일부 방면에서는 동등한 발달 정도의 기타 국가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성에 대하여 말하면 고소득 수준을 실현하기 전에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이 가져다 준 수많은 도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초대 규모의 노인 인구가 가진 인적 자원의 우위와 거대한 시장 잠재력도 있습니다. 결정이 내린 중대한 포치는 바로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하는 대로부터 조력하여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틀어줌으로써 힘써 노인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습니다.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노인의 기본 양로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인구의 고품질 발전과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관건적 임무입니다. 기본 양로 서비스 공급을 최적화하려면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전 사회의 참여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각 방면의 기존량 자원과 증가량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책 지원과 시장 경려를 통해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기구를 육성하고 기구에 의한 양로 보급률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립 양로기구 운영 기재를 완비하고 그 서비스 수준, 효율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업 등 사회 역량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하며 호조적인 양로 서비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발전이 불균형적인 우리나라의 국정 특징이 양로 서비스 방면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7차 전국 인구 전면 조사의 수치에 근거한 상주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및 그 이상으로 인종 32.5%가 도시에, 21.1%가 현 소재지에, 47.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 차이와 도농 차이도 로인의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기본 양로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은 어려움이 있는 로인에게 편중해야 하며 농촌 양로 서비스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무의탁 로인, 장애 로인, 자활능력 상실 로인 등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사회의 로인 친화형 개설을 추진하고 장기간 보험 제도를 서둘러 수립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높은 중시와 전략적인 계획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정 운영체계에서의 생태문명 제도체계의 중요한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와 목표 및 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 관철 실시를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생태문명체제 개혁에서 또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과 관계되는 근본 대계로 삼아 생태문명의 최상위 설계와 제도 및 체계 건설을 총괄적으로 강화하고 일련의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고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생태문명 분야의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생태문명 제도체계가 체계적인 구축을 실현했습니다. 전방위적인 포치, 체계화 구축, 다차원적인 추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0: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왕료달 가수가 부릅니다. 세월은 요정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장춘 씨의 둘째 형수님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 있는 딸 집에 가 계신 둘째 형수님이 위챗을 통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병환으로 앓고 계신다더니 무척 쇠잘한 모습이었다. 눈빛은 미소를 머금고서으나 머리는 하얗게 세워버리고 핏기 없는 얼굴이 아주 창백했다. 둘째 형수님이 최 씨 가문에 시집 온 건 지난 70년대 중반이었다. 겨울철에 촛날 치마 초고리를 입고 꽃노을까지 쓴 둘째 형수님은 눈꽃처럼 하얗게 아름다웠다. 곤색 중산복 차림새를 갖춘 형님 최근은 그저 기뻐서 싱글벙글 웃었다. 저녁에 이르러 25평짜리 비좁은 집안에서 형님의 동창들이 오락판을 벌렸다. 형수님은 일부러 형님이 지은 노래를 불렀다. 장백산 기슭을 고비치는 해란강 물은 산줄기를 타고 넘어 대체전을 감도네. 부드럽고 순후한 목소리에 곡조를 잘 넘겨 모두가 가수 못지않다고 박수치며 한 곡 더 요청했다. 형님은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에 맞춰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나는 처음에 미인 용모를 갖춘 형수님이 매끄럽고 까다로운 줄 알았다. 그러다 점차 시집쪽이를 도로 요량 있게 처리하는 걸 보고 아주 살이 받고 인정이 많음을 느꼈다. 간혹 형님네 집을 찾아가면 형수님은 늘 술안주 삼아 물만두를 잘 빚었다.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고 당기며 가끔 삐져나온 변도리를 손 안쪽으로 감싸주고 살짝살짝 추스르면 어느새 둥근 만두피가 완성되었다. 솥에 넣어 설설 끓는 족족 꺼내어 찬물에 금방 식힌 물만두는 별미였다. 형님 한 잔, 나 한 잔. 가난을 참고 견뎌낸 가족 7남매의 추억담을 위주로 형제 간의 술상은 늘 길었지만 형수님은 곁에 앉아 흥미롭게 들어주며 기분 좋게 롱담도 건넸다. 그리고 또 날 때는 꼭 물만두를 넣은 도시락을 내게 챙겨주며 이튿날 데워 먹으라고 당부했다.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은 한 차례 닥친 큰 풍파를 겪고 난 뒤였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우리 집에 예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돼 아이가 불시에 알을 줄이야. 야들야들하던 두 벌이 핏기를 잃고 이따금 심상찮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전날은 의사의 풍부대로 문병하러 온 형수님과 함께 밤새껏 아이 얼굴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폈다. 하루는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현재 아이의 무릎 아래 혈액순환 장애가 온 상태가 심각하여 유일한 방법은 수혈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옥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산모의 피가 적절치 않으니 아이 혈흔과 맞는 O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를 듣고 정작 병원 문을 나서긴 했으나 어떻게 집 식구들한테 말할 것인지 막연해 형수님을 찾아갔다. 마침 공장 문 앞에서 형수님과 마주쳐 주저주저하다가 끝내 찾아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니 그럼 얼른 말해야죠. 형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달려가 의사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전반 수혈 과정을 지켜볼 옴들을 못 내고 복도에 나와 서성거렸다. 형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효과는 이튿날 곧바로 나타났다. 의사는 아침 진찰을 마친 후 얼굴에 희색을 띠며 굳었던 다리살이 몽땅 풀렸다고 진짜 기적이라며 못내 기뻐했다. 나는 꽉 막혔던 숨이 확 트이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이어서 의사가 완전한 효과를 보기 위해 두 번째 수혈을 제안하는 바람에 나는 오한이 봉봉해졌다. 이를 어쩌나 납덩이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가슴을 쥐었다. 한 번도 아니고 어찌 두 번씩이나 형수님의 수혈을 바라겠는가. 아무리 욕심이 굴뚝 같아도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둘째 형수님이 기적같이 나타났다. 밤새 어쩐지 걱정스러워 왔다며 의사의 상황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그럼 빨리 서둘러야죠 하고 형수님은 추호의 망설임 없이 두 번째 수혈에 팔을 걷어올렸다. 가느다란 조사침을 통해 아이의 전신으로 형수님의 뜨거운 피가 또다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렸다. 이윽고 아기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꼼지락거리며 배고픈지 울며 보챘다. 드디어 병리 완쾌돼 퇴원하는 날 형수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선수 아이를 꼭 보듬어 안고 우리 집 보배동이 앞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야 해 하며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우리 부부에게 미래와 행복의 상징인 귀중한 어린 생명을 살려준 형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한단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었다. 형수님 덕분에 한때 팽팽했던 가족 분위기는 항구로 돌아온 배처럼 포근한 평화가 깃들어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당분간일 뿐 또 다른 가족의 중임이 형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이 잠긴 아버지도 끝내 몸져 누웠다. 아버지의 신병이 걱정돼 모셔갈 의향을 내비치면 어느 아들 집이던 절대 안 간다고 우겼다. 그 와중에 어느 날 문득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아버지를 억지로 자신의 집에 모셔왔다는 것이었다. 앓는 노인을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한다고 동네에서 소문하면 안 된다며 형수님이 겨우 아버지를 설득시켰던 것이다. 연로한 시아버지 모시는 일은 단지 음식을 대접하고 빨래를 씻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손발을 후들후들 떠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힘든 일상 속에서 곁에서 잘했소 못했소 하고 뒷공론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수님은 그걸 탓하는 대신 차라리 칭찬받자고 모시는 것도 아닌데라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밤중에 갑자기 숨쉬기가 가빠져 근처 병원으로 달려가 당직 의사에게 사정사정에 힘들게 모셔와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나 두 번, 세 번 약시종을 겪다 보니 날이 셀녘까지 허둥지둥했다. 더 지겨운 것은 로쇼해진 아버지가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금방대이와 잠자리를 갈아줬는데 또 적시는 바람에 형수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때론 오기막혀 신경이 바늘 끝처럼 곤두서기도 했다. 그리고는 즉시 후회되어 혼자 눈시울을 붉혔던 그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모두 가슴 시린 추억으로 남았다고 토로놓는 형수님의 솔직한 고백 앞에 나는 스스로 머리를 숙였다. 인생의 노트에는 분명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적혀있건만 형수님과는 별도로 숨바꼭질하듯 심술궂게 옷박자를 쳤다.
함께 고생한 형님이 신압으로 위가 쓰리

가지고 아파 병원을 찾아 검진한 결과 정천병력같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딸 자식 둘을 곱게 키워 시집 보내고 이제 좀 시름 넣고 편히 살자니 벼란간 눈앞에 불행이 떨어졌다. 매일 극심한 통증을 참느라 애쓰는 시한부 환자에게 불필요한 충격을 줄까봐 형수님은 혼자 눈물을 삼키며 병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웬걸 가장 요긴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형수님마저 완전히 드러누웠다. 밤잠을 설치며 고생한 탓에 고질병인 요추간판 질환이 심하게 도죠. 꼼짝 못했던 것이다. 당분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형수님은 따로 연변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다. 단독 치료를 받는 동안 형수님은 걱정이 태산 같아 하루를 버티는 일이 백날 맞잡이처럼 힘들었다. 그렇게 열흘 만에 형님이 운명하던 날 얼굴 색이 몹시 수척해진 형수님이 겨우 휠체어에 실려 병실을 찾아왔다. 누워있는 형님은 두 눈을 멀거리 뜬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여보, 이렇게 영 떠나는 건가요? 형수님은 싸늘히 쉬고 가는 형님의 손을 오르만지며 목 놓아 슬피 울고 또 울었다. 완강히 머리를 저으며 몸부림쳐도 이승을 떠나 점점 어둡고 차가운 정적 속으로 멀어져가는 형님을 붙잡기엔 너무나 욕부족이었다. 병만은 그처럼 모질고 무성했다. 돌이켜보면 형수님은 여직 생활 속 바쁜 일을 먼저 발벗고 나서며 가족에게 많은 정을 베풀어왔다. 남을 배려해 가슴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저 밝고 따스한 미소를 짓는 형수님의 반듯한 삶의 그 무게와 깊이는 고마움의 차원을 넘어 흠모의 경지에 이른다. 어쩌면 한 생을 오직 한 가정의 주부로 며느리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형수님이었기에 오늘따라 둥글고 진한 이야기들이 마음속 별처럼 떠올라 세찬 감격에 물결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계속하여 대손해 씨가 쓴 글 사진 한 장으로 이어진 인연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50여 년째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이 있다. 1970년 가을 연길에서 찍은 이 사진은 1960년대 룡종에서 소학교 4학년을 함께 다녔던 소꿉 친구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기록한 기념물이다. 그날의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의 인연은 이어질 수 있었다. 1955년 왕청에서 태어나 연길에서 초또를 맞은 나는 1961년 겨울 룡종으로 이사했고 이듬해 룡종 중심소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우리 집은 중심소학교와 담 하나를 살던 지금의 미식거리에 있었고 같은 동네에 사는 김용자, 윤향란, 창련과 한반이었다. 우리는 함께 등교하고 방과 후에는 집집마다 돌면서 숙제를 하고 뜨개질도 배우면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1966년 5월 말 연길로 다시 이사오면서 룡종을 떠나게 된 나는 4년간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에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이 얼굴도 그리워할 수 없었고 친척도 없는 룡종에 놀러 가자고 떼쓸 수도 없어 몇 년간 속앓이만 했다. 그러던 1970년 8월 연길시 이중체육관에서 전주중학생 배구 경기가 열렸다. 경기라면 빠지지 않고 보러 다니던 나는 그날도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경기 전 훈련에 땀 흘리고 있는 연길현, 지금의 룡종시팀 선수들 사이에서 낯익은 창련의 얼굴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간 나는 혹시 알아보지 못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창련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너 손해구나 라며 반색하며 말했다. 나 좀 전에 향란이랑 영자도 봤어. 걔네도 배구 구경 왔더라. 우리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룡종 이중에 다니는 영자와 옹련, 팔도에 내려간 향란이까지 우리 넷은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너무 반가워 손을 놓지 못했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 집에서 저녁을

0: 일찍 이미 결혼한 영자네 집으로 달려갔고 영자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내가 가져간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다. 때로는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기도 했다. 졸업 후 로드구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연길로 전근에 오고 결혼하여 두 아들을 키우면서 룡종 친구들과의 연락이 여러 해 끊긴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길 서시장 화장품 매대 앞을 혼자 지나가는데 뒤에서 아줌마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는데 화장품 매대 주인이 환승을 질렀다. 손혜야, 맞구나. 아, 혹시 잘못 부를까봐 이름을 못 부르고 있었어. 오마나, 용자야, 너 어떻게 여기 있어? 알고 보니 룡종의 식당에서 일하던 용자가 하해하고 연길 서시장이 화장품 매대를 낸 곳이었다. 그 뒤로 나는 서시장에 갈 때마다 용자네 매대들로 한참씩 수다를 떨곤 했다. 그러나 영자가 그 후 매대를 정리하고 이사를 가면서 다시 연락이 끊겼고 나도 해외 출장과 가정사로 바쁘게 지내며 친구들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2005년 여름 룡종 취재길에서 우연히 한 여성 기업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은 종심소학교 동기임을 알게 되었고 서로 학급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친구 차홍련, 윤향란, 김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며칠 후에는 차홍련 네 가게에서 40년 만에 김월순, 조내란, 백향숙, 박선수, 차영호, 박금순 등 여러 동창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동창 모임, 들놀이, 자녀들의 결혼식, 손주들의 돌잔치에 함께하고 때로는 모여서 고추 순대와 입살만두 등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꿉 친구들과의 인연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다. 1970년에 찍은 흑백 사진이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네 사람이 다시 함께 사진을 찍어 영원한 기념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좀처럼 모두 함께 모이기 어려워 아쉽게도 향란이와 옹련이까지 셋이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때 찍은 사진도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은 우리 모두 이른 고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위채팡에서 안부를 나누고 해마다 38절 아버지날 로인절을 함께 보내며 황혼을 즐기고 있다. 돌아보면 그 한 장의 흑백 사진은 단순한 추억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시 이어준 인연의 실마리였고 흩어졌던 우정을 하나로 묶은 마법의 끈이었다.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어도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와 웃음은 그 시절 그대로다. 인연은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함께 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든 그 옛날처럼 함께 웃고 기뻐하며 이 소중한 인연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놓지 않으리라. 사진 한 장이 준 선물, 그걸로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0: 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친구.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깨질 바에 가마솥, 부, 가라앉을 침, 배 선으로 풀이되는 파부침소는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낼 교리를 다짐을 비유한 말로 필사적으로 싸울 결심을 다지다, 사생결단하다, 마지막 시도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나라 말에 민종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켜 진나라의 폭종에 저항했습니다. 진나라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출병시켜 진나라를 반대하는 조나라 군대를 고록성, 오늘날의 하북성 경내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를 도우려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진홍을 보고는 모두 황급히 병영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쪽에서 무장을 하고 진나라를 반대하던 초나라의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송이를 사령관으로, 항우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고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송이는 군사들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멈춘 것이 거의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비까지 내렸는데 군사들의 의복과 식량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송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장군 항우는 송이를 찾아가 왜 서둘러 달래가 조나라 군대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현재 진나라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먼저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일은 제가 그대보다 못할 것이지만 생략을 세우는 일에서는 당신이 저만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송이는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송이의 이러한 방법에 분개한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 만약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그 힘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들을 못 지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초나라의 운명은 이번 대결에서 결정될 판인데 지금 송이는 반대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데도 송이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실컷 마시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치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우는 아침에 송이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송이를 죽여버리고는 이를 마치 조나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송이가 우리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왕께서 그를 조용하라는 밀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초나라 왕도 나중에 이 일을 알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항우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지휘권을 차지한 항우는 곧장 조나라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밥을 지는 솥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눠줬습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들에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군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바보 침손이라는 고사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위대한 결심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에서 신형의 전력 시스템 건설에 주력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습금 평주석이 국가과학기술장교대회, 량문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산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당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로남 제5군, 기르기스탄 주천 소개회가 13일 기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0: 미국이 이란에 새 라운드 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이란 항구와 요네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제기하자 이란은 이란 미국 량핵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비유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에너지 보상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에너지와 전력 부문, 특히 중앙관리기업은 에너지 전력의 공급과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경제 사유 운행이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4일 전국의 전력 부하가 15억 5,1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러 성과 지역 전력망 간 최대 송전 전력 규모가 2억 7,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면서 전국의 전력 사용 수요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각지는 새로운 발전 추세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능력 수준을 전면 제고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 7월 중순 산소 소광 열 전력 위안 책임 회사 생산 공장 구역에서 대형 발전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제오대청에서는 작업자들이 발전 설비 부하, 압력 등 집안 운행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습근평 총석이는 산소 소광 열전 위안 책임 회사를 고찰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수급 관리를 조절하고 에너지 공급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올해 기업은 연도 설비 점검과 설비에 대한 우한 조치를 앞당겨 끝내고 여름철 전력 사용 고봉기에 전력 공급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기업 발전부 당직 반장 류소평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 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고온 시간대 설비 운행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전력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전력용 석탄 자원을 충분히 비축해 민생용 전력 사용과 기업 생산 분야의 전력 사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석탄은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조추돌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발전소 석탄 비축량은 2억 톤 이상을 유지하며 여름철 전력 공급에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 리초는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측을 주도하고 족구에 석탄 등 1차 에너지의 생산 공급을 잘하고 전력용 석탄 운송을 강화하며 여름철 에너지 전력의 안전하고 안정한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에너지 안전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전력체제 개혁을 심화해 청정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경제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공급과 수요의 협동이 원활하고 유연하며 지능적인 신형 전력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추진하고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사용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발전 설비, 송전 통로, 전력망 조정, 보장 능력을 전면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은 40억 킬로와트를 돌파해 세계 제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유럽 동맹, 인도, 일본, 러시아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비중이 모두 6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조는 구조는 혁신과 친환경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풍력 태양광 기지 중점 배치 지역으로서 신강의 경우 7월 8일까지 올해 녹색 전기 거래 총량이 지난해 전년도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국가 전력망 신강 전력위원회사 보도대변인 류문룡은 풍력 태양광 중력 지능 예측 시스템을 승격하고 석탄 발전 설비의 요연성 개조를 통해 신에너지 수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에너지 조정, 탄력 부하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발전과 송전, 수요, 저장이 협동하고 련동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큰 풍력 태양광 전력의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력망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는 핵심 고리이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핵심 기초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7개 초고압 송전 통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성과 지역 간 송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처음으로 운영에 투입된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인 선북 안위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직류 송전 공정이 전면 완공되어 가동됐습니다. 국가전력망 섬소 초고압회사 직류관리부주임 리표는 공정에 채택된 직류제어 보호설비는 집등 부품에서 집적 설비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 역내 설비 안전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고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교류, 직류, 상호, 연결 전력망을 건설해 에너지 자원과 전력 수요의 역분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신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전력망 조절 통제센터 부총 공정사 주재는 전국 전력망 운행의 지휘 중추로서 조절 통제센터는 24시간 전천후조 운행을 유지하면서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한 운영과 전력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공급을 힘써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신형의 전력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고 전력 시스템의 상호 보완과 협력, 안전, 대응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한편 전국의 전력 흐름과 지역 간 송전 통로 배치를 최적화하고 진흥화 전력망 건설을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의 배전망을 보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전통 화력 발전에서 신에너지까지 발전 측에서 전력망 말단까지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에너지 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차 넘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력사 사장 도충명은 전력의 생산, 수송, 수요, 저장의 각 고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발전 측에서는 녹색 저탄소 공급 구조를 다그쳐 조정하고 전력망 측에서는 신형의 전력망 건설을 다그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한편 수요 측에서는 전력 수요 측의 협동 대응 능력을 활성화하고 조장 측에서는 신형 에너지 조장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전국의 전력 공급을 보장할 신심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1: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당일부터 전국 신화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기록기조습단 추천소개회가 13일 기록기조습단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규빈들은 상해 협력기구 창립 25주년에 점해 중국과 기르기즈스탄 양국의 각계 인사와 상해 협력 대가정 대표들이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을 둘러싸고 교류와 연구, 토론을 진행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작은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의 려문과 방안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국정 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 간 접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14일 북경에서 越南共产党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내무부 부장인 레민치가 인솔한

0: 윈남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왕 호닝 정협주석은 또름 총서기가 올해 4월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습금평 총서기와 함께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양국 관계 그리고 세계사회주의 사업발전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윈남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레민찌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윈남은 습금평 총서기가 제출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 그리고 중국을 인솔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습금평 총서기의 지도력에 탄복한다며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참조하며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전국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조선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합니다.
0: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이 14일 2026년 봄학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당학교 교장 국가행정학원 원장인 채기가 졸업식에 참석해 학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봉기 졸업생은 1940명입니다. 졸업식에서는 8명 학원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번 학기 학습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시점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구체적인 리해,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에 대한 집중학습, 습금평 당 건설 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파악을 실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학습 교양의 착실한 전개, 당의 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 수용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하는 자각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으며 이론 소양을 제고하고 당성을 수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직장으로 복귀한 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력을 강화하며 습금형 총서기의 7일 종교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항습 관찰하여 자신감을 갖고 계속 분투해 시대와 이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1: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마흥서에 엄중한 규율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30일 중공장 정초회의에서는 중공중앙 규율검사위원회의 마흥서 문제 심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마흥서는 리상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상실하고 당의 취지와 초심 사명을 배반했으며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중히 위반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주체 책임 리행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변 군무위원회의 엄중한 규율 위반과 법률 위반, 범죄 혐의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소홀히 했으며 관리 또한 부실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직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조직 서면 지리지 사실대로 서명하지 않았고 간부 선발과 임용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규정을 어긴 채 타인의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렴 규율을 엄중히 위반해 규율을 어기고 뇌물 금품을 수수하고 친족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왔으며 권력 돈을 매개로 성적 거래를 벌이고 친족이 본인의 직권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해 가족형 부패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공권력을 개인 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존용해 직권 편의성에 따라 타인의 기업 경영, 공사 수주, 직무 승진 등 면에서 리익을 챙겨주고 본인 또는 친족, 특정 관계인과 공모해 막대한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마흥선은 당성 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했으며 고위급 간부에 대해 당정이 제시한 정치 요구를 엄중히 위배했습니다. 그 행위는 당의 규례를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 위협을 고송함과 아울러 수례 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멈추거나 손을 거두지 않아 그 성질이 극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를 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한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와 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마흥서에 대해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고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을 종료시키고 규를 위반 불법 소득을 징수 몰수하며 범죄 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적 박탈 처분은 조항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때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14일 열린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역대 동기 중 최초로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잡하고 주도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강한 성장세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분기 수출입액은 13조 6,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래 분기 동기 대비 최고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월 수출입액은 4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신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화물 무역 1위 대국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4조 7,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관 총서 왕군 부서장은 수출 증가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각종 수요의 정밀한 맞물림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산력, 데이터 센터, 단말기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제품의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우리나라 전자부품, 컴퓨터 부품 등 제품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과 깊이 융합된 지능형 생체 로봇 수출은 만대를 넘어섰고 전 세계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화학 제품 공급이 딸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완비된 산업체계와 전체 공급망 조달 협력 능력으로 신속한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본 유기화학품 수출은 25.1%, 1차 형상 플라스틱 수출은 35%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입은 10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왕군 부서장은 우리나라가 질서 있게 자주적 개방과 단열 개방을 확대해 이미 예신 세계 국가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농식품 수입 허가를 적극 확대하면서 올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건고추, 캐슈너트, 우루과이 피간, 벨지크 사과, 캄보자 용관 건조품 등 농식품이 수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1: 14일 열린 국문 보도판공실 소식 발표회에서 자연자원부와 국가림업총국 관계자가 최근에 발표한 자연자원자산관리지도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한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자산관리 책임평가를 통합 추진하고 직무리행 주체에 대한 시험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의견은 어떤 자원이 있고 가치가 얼마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배분하며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자연 자원 자산의 완전한 관리 시설을 둘러싸고 자연 자원 자산 공유제의 기반을 드팀없이 견제하며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확보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자연자원부 장문동 부부장은 자연자원 자산관리 분야에서 관련 의견은 강령성 문건이라고 표했습니다.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조선으로 삼은 의견은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자원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자산 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안전의 최저선을 수호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지원과 보장을

0: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2035년에 이르러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와 기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체계적이고 완비화한 자연자원 자산관리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자연자원 자산관리 수준이 전면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장문동 부부장은 의견에서 자연자원 자산관리 책임평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직무리행 주체에 대한 평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다며 관리 성과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자연자원 자산의 기반, 생태 복원 효과, 자산 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의견의 철저한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올해 제9호 태풍인 바비가 14일 오후 8시에 조선남부 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전환하면서 중앙기상대는 그에 대한 명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우 날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의 여러 지역은 홍수 방제 진력하면서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련영성 여러 지역에는 폭우 또는 대폭우, 심양 등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내렸습니다. 14일 오전까지 련영성 전역에서 대피시킨 민중이 36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순시 훈하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심 여러 곳에 침수 현상이 나타났고 훈하 연산의 위험 부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 대처지휘부 사무실 부주임 유익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 26만 9천 명을 대피시키고 1만 6천 명을 집중 배치했으며 식량과 식용수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길림성 교화시의 표하와 청배하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토양 수분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표화진 당교원의 서기 장봉은 영내 마을 스무개가 각이한 수순의 피해를 입었다며 2시간에 한 번씩 강우 상황과 위험부담 요소를 점검하고 특히 표화와 청배하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을 가능한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흥룡강성 상지시 영내에 68갈래 하천에서 정도별로 홍수 범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송화강 지류인 마이하에서 2026년 제1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상지시 비상관리국 국장 왕강은 마이하 상지 수문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 수위 아래로 하락했다며 비록 홍수 고봉이 이미 지나갔지만 제방 순찰, 우환 요소 제거,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사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상지시에서 강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정부는 중점 구역에 홍수 방지 물자와 대형 장비, 전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순찰을 견지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0: 중앙방송총국이 14일 대형 드라마 영화 공동제작 파트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군 장정 숭례 90주년,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중앙방송총국은 협력 파트너와 함께 예신 세계 고품질 프로젝트를 집중 선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는 드라마 위대한 장정, 중국 1927, 다큐멘터리 만수천산, 강과 하천을 따라 체험하는 당나라 풍모와 송나라 운치, 그리고 용합 미디어 행사인 제1회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방송총국은 또 여러 출판사와 손잡고 책과 방송이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형 드라마와 영화 등 명도서 출판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상 콘텐츠와 출판물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 전파를 도모하게 됩니다. 중앙방송총국 중화요리 무형문화유산축제와 중앙방송총국 제5회 중국드라마 년간축제도 이날 가동됐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이 최근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러 중점 영역의 고체 폐기물 전문 정돈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고체 폐기물의 역사적 퇴적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불법 투기 현상의 다발태세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폐기물 종합 관리 능력과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고체 폐기물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정보화 일체화 감독 관리를 진행하며 일련의 무폐기물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0: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3억 7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신에너지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신에너지 차량은 520만 대로 신규 자동차의 근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 중앙방송 총국 뉴스 채널이 14일 저녁 9시 반 감동 중국 2025년도 인물 수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예 수상자들은 은폐전선에서 활동하다가 대만에서 정밀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활동을 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에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정밀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 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 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혹은 공안부 미얀마 북부범죄단속 전담실무소,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방,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용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근영 등입니다.
0: 미군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미군이 이란에 대해 3라운드 공격을 가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테헤란 시간으로 14일 저녁 11시 반에 미군은 이란 항구와 요네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군함 20척 이상의 군용기 수백 대가 중동 지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전한 데 따르면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 후 미국과 해만 국가가 체결한 무역 투자 협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대한 20% 수수료 징수를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란 이슬람 의회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레자 위원은 적대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진입하고 이란 미국 량핵각서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기에 량핵각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오만 해사 안전센터가 14일 리비리아 국기를 단 유조선이 이날 오만 린근 지역에서 습격을 받아 선원 3명이 실종하고 6명이 다쳤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14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과 이란 정치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 텔라비브 부근에 위치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철수하는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1: 2026 상해협력기구 국가문명대회가 14일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 국가역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언론, 문화, 학술계 대표 약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기간 일련의 협력 프로젝트 가동식과 수차례 상해협력기구 국가 언론협력 공동서명식과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서사 마나스랩 공연을 관찰하고 중화문명 기원탐구 량저 디지털 문화산업 전시와 아름다운 상해협력기구 시각이미지예술전을 참관했습니다.
0: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산업금융기구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동아평창도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병리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당나라 문명이 창승한 중요한 원인과 표현은 바로 여러 민족의 융합과 단결이었고 소수민족 출신의 장수와 재상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광필은 당나라 중기 뛰어난 통수이자 군사가였습니다. 리광필의 아버지 리갈락은 원래 거란족의 추장이었기에 장군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은 리광필은 엄격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큰 계략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현종과 당숙종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사이란이 일어난 후 곽자의의 광력한 조천으로 지략이 뛰어난 류광필은 안사이란을 평정하는 당나라 주휘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덕 2년 태원 전투에서 반군 사사명 등이 10만 병력을 이끌고 류광필을 공격했을 때 류광필 휘하의 도읍 보위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성벽을 쌓아 도읍을 지킬 것을 논의했지만 리광필은 도읍의 둘레가 40리밖에 되지 않는데 반군이 거의 도착했을 때야 성벽을 쌓게 되면 우리 군만 더 필요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읍 내부의 집들을 허물게 하고 투석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돌로 대포를 만드는 셈으로 200명이 차를 끌어 돌을 발사하면 돌이 명중한 곳에서 수십 명이 죽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반군 병력의 10분의 1을 소멸했고 최종 7만 명의 적을 제거해 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리광필은 연이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당처는 리광필을 극찬하며 안사예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공을 중흥 제1로 추천했습니다. 리광필은 자신의 충성, 담략, 지략으로 장병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당나라의 이와 같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천하를 포용하고 여러 민족을 차별 없이 대우한 정책은 수많은 소수민족 인재들을 유치하여 당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길이 남을 당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6: 양우 교수님이 말한 바와 같이 중화 문명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부 상조의 중화민족 대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우드 시청자분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클라우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 전선에 대해 어떤 견해나 질문이 있는지 서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 모십니다.
0: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통일전선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통일전선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합니다.
6: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시청자분이 언급한 항일전쟁 시기의 항일민족 통일전선은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침략

0: 공작자를 물리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기초로 전국 여러 민족의 모든 항일 역량을 단결하여 결성한 정치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 사회주의 위협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 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지하는 애국자들의 연맹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신시대 애국 통일 전선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전선의 함의와 실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적을 타승하는 법보입니다. 80년 전인 1935년 5월 장정중이던 주황홍군은 20만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빠져 서둘러 이족 동포의 집거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군대가 오랫동안 민족 억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족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홍군은 원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족 주민들은 홍군의 성의와 북상 항일의 결심을 알아보았고 수장 소엽단은 마침내 홍군과 동맹을 맺고 홍군이 이족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해 동맹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을 수호한 미담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통일 전선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 흥국의 법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 해내외 동포 관계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공동 분투의 강대한 힘을 최대한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 평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를 힘써 조성하고 있는 라싸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장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방홍실의 기자회견에서 류한 데 따르면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라싸시는 관광기초부대시설의 완비, 문화관광 상품 공급의 풍부화, 관광봉사 수준의 최적화, 짙은 관광문화 분위기의 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장은 총 투자액이 150억 원이 넘는 80개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전국 나아가 전세계 관광객들이 평생 꼭 와보고 싶고 와서는 또다시 오고 싶은 국제 문화관광 목적지를 힘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싸시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0: 시기 라사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목표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문화관광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기초부대시설이 더욱 완비될 것입니다. 라사시는 전역 관광 안내 표시 체계, 관광 휴게소 체계, 풍경도로 체계를 완비하고 전망 플랫폼, 생태 휴게소, 자가용 봉사구역, 캠핑카, 캠핑장 등 시설 배치를 최적화하여 관광교통 체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소공급 기반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소공급 시설을 개선하며 산소공급 봉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목적지 건설을 중심으로 라사시는 다국어 표지판, 국경 간 결제, 모바일 통신 등 편의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입국 관광의 편리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문화관광 제품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라사시는 부다라궁 대조사 팔곽가를 핵심으로 하는 팔곽가 고성 관광 풍경구를 고표준으로 조성하고 남우초 관광지의 국가 5A급 관광지 창설을 전력으로 추진하며 준파우촌, 림주농장 등 4A급 관광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수한 특색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정품 관광로선을 육성하고 근교휴양관광, 환선심층관광 등 대표 관광로선을 반복적으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민속체험, 야간소비, 야외휴양 등 다양한 장면과 업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이 맞춤형과 다양한 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입니다. 관광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사시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 문제에 집중하여 관광지 식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봉사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며 식사, 숙박, 교통, 여행, 쇼핑, 오락의 전요소 봉사 품질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관광업종의 봉사 규범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감독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와 봉사 품질 평가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관광 환경을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질서 있게 만들어 따뜻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경험을 라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 문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할 것입니다. 라사시는 문화로 관광을 다듬고 관광으로 문화를 빛낸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문화봉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 향상 행동을 깊이 있게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 미니 랜드마크와 도시 서재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서장 오페라, 단카, 서장향, 서장복장, 서장음식, 민족축제 등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체험에 더 잘 융합해 새로운 대중문화예술정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라사에서 풍경구경뿐만 아니라 문화를 읽고 생활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심층융합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무관세 혜택을 목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운송 대동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른 아침 몬바 사항에서는 인도양의 촉촉한 바다바람이 부두 위에 알록달록한 블록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스쳐 지납니다. 갠트리 크레인이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마카다미아넛과 커피 등 현지 특산 농산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와 같은 다망한 풍경은 케냐 해안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몬바 사항에는 나이로비로 발송될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에 길게 줄지어 있고 중국으로 향하는 상품을 가득 실은 거대 화물선이 닻을 거두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망한 항구의 조정관은 손에 쥔 무전기를 놓을 틈이 없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시행은 동아프리카 수송 대동맥인 몬바사와 나이로비 구간철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동쪽으로 케냐의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수도 나이로비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의 전체 길이는 472km입니다. 이 철도는 케냐 독립 이후 건설된 첫 번째 철도이자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기준과 기술, 장비, 운영 관리 모델을 채택한 철도는 케냐의 교통 운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철도 연선 지역의 공업 등 산업 발전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중국 도로교량 아프리카의 별 철도 운영회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케냐 표준 궤도 철도 전체 구간에서 누계로 3,931편의 화물 열차가 운행되었고 427만 8천톤의 화물을 발송하여 일평균 화물 발송량이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무관세 정책이 발효된 5월과 6월에 나이로비에서 몬바사로 향하는 컨테이너의 월평균 발송량이 연초 대비 약 44% 대폭 증가했습니다. 44%라는 수치는 단순한 증가률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가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의 레이치앙 화물역에는 출고를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구역에 가득 쌓여 있고 열차의 10여 개 객차 모두가 만재 상태입니다. 야적장 관리자 살림 압둘은 출발을 기다리는 화물 전용 열차를 뒤로 가리키면서 예전에는 빈 컨테이너의 반환율이 높은 게 걱정이었는지 지금은 중국의 주문이 늘어나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채워 보낼 수 있고 업무량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케냐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상징적 성과인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몬바사항과 내륙 배후지를 잇는 화물 운송 시간을 이틀 내지 사흘에서 10여 시간대로 단축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철도망 북부 회랑의 핵심 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수송로의 효율성은 더욱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간다, 루완다 등 동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의 화물도 케냐를 경유하여 중국의 광활한 시장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냐 철도국 네이츠 항역의 이전 운송작업장의 책임자 듀크 킨체는 이전에는 열차가 화물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화물이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화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차, 아보카도, 가죽 등 대량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에 대해 중국 수출이 뚜렷이 증가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제품, 신발, 모자, 의류, 생활용품의 화물량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몬바사항 갠트리 크레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컨테이너에서부터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를 질주하는 모든 열차에 이르기까지 동아프리카의 이 운송 대동맥은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고, 스치는 바람을 통해 계절의 리치를 느끼며 서로 나누는 악수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리오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리오는 감사하고 사랑하며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설 겁니다. 일체의 요심조,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폭포에 물을 떠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 맛 좋네. 그런데 걸어나오던 중 폭포 옆에 세워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간판에는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자신도 모르게 독성분이든 물을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까지 느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라는 뜻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된다는 의사의 이 한마디 말에 그렇게 아프던 배가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덥다고 짜증을 내면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대로 살아갈 만한 세상이기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오고 또 비워내며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는 것 또한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옥 가수가 부릅니다. 날이 밝아오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출산과 아동의료 관련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서 전반 출산 과정에 대한 기본 의료 보건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 자원을 확장하며 산모 용아 건강, 생식 건강, 아동 건강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간호 휴가, 수요 휴가를 포함한 관련 법규와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육아의 우호적인 취업 환경과 사회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공제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영유아 보육, 특정 부가 항목의 공제 연령과 공제 비율 두 가지를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보육 서비스 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투입을 증가하고 가정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과 조기 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가정육아 지원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0세에서 6세 영유아 보육 서비스 자원의 통합적인 배치를 추진하며 고용 단위에 의한 보육기구 설립, 지역사회 상감식 보육기구, 유치원 보육 서비스, 가정보육소 등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65세 및 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는 바 이는 소자화, 즉 장기적으로 낮은 출산 수준에 처한 결과이며 인구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로 늘어났으며 이는 세계은행에서 정의한 중등 이상 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아 고소득 국가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의 평균 수준이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대 수명도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 추세는 정체적으로 각국 현대화와 인구 발전의 일반적 규칙에 부합됨은 물론이고 지어 일부 방면에서는 동등한 발달 정도의 기타 국가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성에 대하여 말하면 고소득 수준을 실현하기 전에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이 가져다 준 수많은 도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초대 규모의 노인 인구가 가진 인적 자원의 우위와 거대한 시장 잠재력도 있습니다. 결정이 내린 중대한 포치는 바로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하는 대로부터 조력하여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틀어줌으로써 힘써 노인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습니다. 양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노인의 기본 양로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인구의 고품질 발전과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관건적 임무입니다. 기본 양로 서비스 공급을 최적화하려면 정책 및 기재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전 사회의 참여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각 방면의 기존량 자원과 증가량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책 지원과 시장 경려를 통해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기구를 육성하고 기구에 의한 양로 보급료를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립 양로기구 운영 기재를 완비하고 그 서비스 수준, 효율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업 등 사회 역량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하며 호조적인 양로 서비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발전이 불균형적인 우리나라의 국정 특징이 양로 서비스 방면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7차 전국 인구 전면 조사의 수치에 근거한 상주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및 그 이상 로인종 32.5%가 도시에, 21.1%가 현 소재지에, 47.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 차이와 도농 차이도 로인의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기본 양로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은 어려움이 있는 로인에게 편중해야 하며 농촌 양로 서비스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무의탁 로인, 장애 로인, 자활능력 상실 로인 등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사회의 로인 친화형 개설을 추진하고 장기간 보험 제도를 서둘러 수립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통과한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함으로써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높은 중시와 전략적인 계획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정 운영체계에서의 생태문명 제도 체계의 중요한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와 목표 및 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 관철 실시를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생태문명체제 개혁에서 또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차 당대회의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과 관계되는 근본 대계로 삼아 생태문명의 최상위 설계와 제도 및 재계 건설을 총괄적으로 강화하고 일련의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고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생태문명 분야의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생태문명 제도체계가 체계적인 구축을 실현했습니다. 전방위적인 포치, 체계화 구축, 다차원적인 추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왕료달 가수가 부릅니다. 세월은 요정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장춘 씨의 둘째 형수님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 있는 딸 집에 가 계신 둘째 형수님이 위챗을 통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병환으로 앓고 계신다더니 무척 쇠잘한 모습이었다. 눈빛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나 머리는 하얗게 세워버리고 핏기 없는 얼굴이 아주 창백했다. 둘째 형수님이 최 씨 가문에 시집 온 건 지난 70년대 중반이었다. 겨울철에 첫날 치마 초고리를 입고 꽃노을까지 쓴 둘째 형수님은 눈꽃처럼 하얗게 아름다웠다. 곤색 중

잔복 차림새를 갖춘 형님 최근은 그저 기뻐서 싱글벙글 웃었다. 저녁에 이르러 25평짜리 비좁은 집안에서 형님의 동창들이 오락판을 불렀다. 형수님은 일부러 형님이 지은 노래를 불렀다. 장백산 기슭을 고비치는 해란강 물은 산줄기를 타고 넘어 대체전을 감도네. 부드럽고 순수한 목소리에 곡조를 잘 넘겨 모두가 가수 못지않다고 박수치며 한 곡 더 요청했다. 형님은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에 맞춰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나는 처음에 미인 용모를 갖춘 형수님이 매끄럽고 까다로운 줄 알았다. 그러다 점차 시집조기를 도로 요량 있게 처리하는 걸 보고 아주 살이 받고 인정이 많음을 느꼈다. 간혹 형님네 집을 찾아가면 형수님은 늘 술안주 삼아 물만두를 잘 빚었다.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고 당기며 가끔 삐져나온 변도리를 손 안쪽으로 감싸주고 살짝살짝 주스르면 어느새 둥근 만두피가 완성되었다. 솥에 넣어 설설 끓는 족족 꺼내어 찬물에 금방 식힌 물만두는 별미였다. 형님 한 잔, 나 한 잔. 가난을 참고 견뎌낸 가족 칠남매의 추억담을 위주로 형제 간의 술상은 늘 길었지만 형수님은 곁에 앉아 흥미롭게 들어주며 기분 좋게 롱담도 건넸다. 그리고 또 날 때는 꼭 물만두를 넣은 도시락을 내게 챙겨주며 이튿날 데워 먹으라고 당부했다.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은 한 차례 닥친 큰 풍파를 겪고 난 뒤였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우리 집에 예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돼 아이가 불시에 알을 줄이야. 야들야들하던 두 벌이 핏기를 잃고 이따금 심상찮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전날은 의사의 풍부대로 문병하러 온 형수님과 함께 밤새껏 아이 얼굴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폈다. 하루는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현재 아이의 무릎 아래 혈액순환 장애가 온 상태가 심각하여 유일한 방법은 수혈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옥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산모의 피가 적절치 않으니 아이 혈흉과 맞는 O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를 듣고 정작 병원 문을 나서긴 했으나 어떻게 집 식구들한테 말할 것인지 막연해 형수님을 찾아갔다. 마침 공장 문 앞에서 형수님과 마주쳐 주저주저하다가 끝내 찾아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니 그럼 얼른 말해야죠. 형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달려가 의사 앞에서 선뜻 자신의 수혈 의향을 밝혔다. 의물군들이 검사 결과 형수님의 혈액이 수혈에 합당하다고 인정해 즉시 수혈을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전반 수혈 과정을 지켜볼 엄두를 못 내고 복도에 나와 서성거렸다. 형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효과는 이튿날 곧바로 나타났다. 의사는 아침 진찰을 마친 후 얼굴에 희색을 띠며 굳었던 다리살이 몽땅 풀렸다고 진짜 기적이라며 못내 기뻐했다. 나는 꽉 막혔던 숨이 확 트이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이어서 의사가 완전한 효과를 보기 위해 두 번째 수혈을 제안하는 바람에 나는 오한이 봉봉해졌다. 이를 어쩌나 납덩이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가슴을 쥐었다. 한 번도 아니고 어찌 두 번씩이나 형수님의 수혈을 바라겠는가. 아무리 욕심이 굴뚝 같아도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둘째 형수님이 기적같이 나타났다. 밤새 어쩐지 걱정스러워 왔다며 의사의 상황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그럼 빨리 서둘러야죠 하고 형수님은 추호의 망설임 없이 두 번째 수혈에
팔을 곧어올렸다. 가느다란 조사침을 통해 아이의 전신으로 형수님의 뜨거운 피가 또다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내렸다. 이윽고 아기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꼼지락거리며 배고픈지 울며 보챘다. 드디어 병이 완쾌돼 퇴원하는 날, 형수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선수 아이를 꼭 보듬어 안고 우리 집 보배동이 앞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야 해 하며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우리 부부에게 미래와 행복의 상징인 귀중한 어린 생명을 살려준 형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한단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었다. 형수님 덕분에 한때 팽팽했던 가족 분위기는 항구로 돌아온 배처럼 포근한 평화가 깃들어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당분간일 뿐 또 다른 가족의 중임이 형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이 잠긴 아버지도 끝내 몸져 누웠다. 아버지의 심병이 걱정돼 모셔갈 의향을 내비치면 어느 아들 집이던 절대 안 간다고 우겼다. 그 와중에 어느 날 문득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아버지를 억지로 자신의 집에 모셔왔다는 것이었다. 앓는 노인을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한다고 동네에서 소문하면 안 된다며 형수님이 겨우 아버지를 설득시켰던 것이다. 연로한 시아버지 모시는 일은 단지 음식을 대접하고 빨래를 씻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손발을 후들후들 떠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힘든 일상 속에서 곁에서 잘했소 못했소 하고 뒷공론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수님은 그걸 탓하는 대신 차라리 칭찬받자고 모시는 것도 아닌데라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밤중에 갑자기 숨쉬기가 가빠져 근처 병원으로 달려가 당직 의사에게 사정사정에 힘들게 모셔와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나 두 번, 세 번 약시종을 겪다 보니 날이 새녘까지 허둥지둥했다. 더 지겨운 것은 로쇠해진 아버지가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금방대이와 잠자리를 갈아줬는데 또 족시는 바람에 형수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님, 왜이러십니까? 때론 오기막혀 신경이 바늘끝처럼 곤두서기도 했다. 그리고는 즉시 후회되어 혼자 눈시울을 붉혔던 그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모두 가슴 시린 추억으로 남았다고 토로놓는 형수님의 솔직한 고백 앞에 나는 스스로 머리를 숙였다. 인생의 노트에는 분명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적혀있건만 형수님과는 별도로 숨바꼭질하듯 심술궂게 옷박자를 쳤다. 함께 고생한 형님이 시납으로 위가 쓰리고 아파 병원을 찾아 검진한 결과 청천벽력같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딸 자식 둘을 곱게 키워 시집 보내고 이제 좀 시름 놓고 편히 살자니 벼란간 눈앞에 불행이 떨어졌다. 매일 극심한 통증을 참느라 애쓰는 시한부 환자에게 불필요한 충격을 줄까봐 형수님은 혼자 눈물을 삼키며 병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웬걸 가장 요긴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형수님마저 완전히 드러누웠다. 밤잠을 설치며 고생한 탓에 고질병인 요추간판 질환이 심하게 도지어 꼼짝 못했던 것이다. 당분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형수님은 따로 연변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다. 단독 치료를 받는 동안 형수님은 걱정이 태산 같아 하루를 버티는 일이 백날 맞잡이처럼 힘들었다. 그렇게 열흘 만에 형님이 운명하던 날 얼굴 색이 몹시 수척해진 형수님이 겨우 휠체어에 실려 병실을 찾아왔다. 누워있는 형님은 두 눈을 멀거리 뜬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여보, 이렇게 용돈하는 건가요? 경수님은 싸늘히 쉬고 가는 형님의 손을 오르만지며 목 놓아 슬피 울고 또 울었다. 완강히 머리를 저으며 몸부림쳐도 이승을 떠나 점점 어둡고 차가운 정적 속으로 멀어져가는 형님을 붙잡기엔 너무나 욕부족이었다. 병마는 그처럼 모질고 모성했다. 돌이켜보면 형수님은 여직 생활 속 바쁜 일을 먼저 발벗고 나서며 가족에게 많은 정을 베풀어 왔다. 남을 배려해 가슴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저 밝고 따스한 미소를 짓는 형수님의 반듯한 삶의 그 무게와 깊이는 고마움의 차원을 넘어 흠모의 경지에 이른다. 어쩌면 한 생을 오직 한 가정의 주부로 며느리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형수님이었기에 오늘따라 둥글고 진한 이야기들이 마음속 별처럼 떠올라 세찬 감격에 물결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계속하여 대손해 씨가 쓴 글 사진 한 장으로 이어진 인연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50여 년째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이 있다. 1970년 각을 연길에서 찍은 이 사진은 1960년대 룡종에서 소학교 4학년을 함께 다녔던 소꿉 친구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기록한 기념물이다. 그날의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의 인연은 이어질 수 있었다. 1955년 왕청에서 태어나 연길에서 초또를 맞은 나는 1961년 겨울 룡종으로 이사했고 이듬해 룡종 중심소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우리 집은 중심소학교와 담 하나를 살던 지금의 미식거리에 있었고 같은 동네에 사는 김용자, 윤향란, 차홍련과 한반이었다. 우리는 함께 등교하고 방과 후에는 집집마다 돌면서 숙제를 하고 뜨개질도 배우면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1966년 5월 말 연길로 다시 이사오면서 룡종을 떠나게 된 나는 4년간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에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이 얼굴도 그리워할 수 없었고 친척도 없는 룡종에 놀러 가자고 떼쓸 수도 없어 몇 년간 속앓이만 했다. 그러던 1970년 8월 연길시 이중체육관에서 전주중학생 배구 경기가 열렸다. 경기라면 빠지지 않고 보러 다니던 나는 그날도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경기 전 훈련에 땀 흘리고 있는 연길현, 지금의 룡종시 팀 선수들 사이에서 낯익은 장련의 얼굴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간 나는 혹시 알아보지 못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차홍련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너 손해구나 라며 반색하며 말했다. 나 좀 전에 향란이랑 용자도 봤어. 걔네도 배구 구경 왔더라. 우리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룡종 이중에 다니는 용자와 옹련, 팔도에 내려간 향란이까지 우리 넷은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너무 반가워 손을 놓지 못했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의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우리의 인연은 끊겼다가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져 내려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길현 팔도공사 오봉대대에서 집체호 생활을 하던 시절 나는 공사 마을에 갈 때마다 향란이네 집에 드나들었다. 1978년 룡종의 연변사범 학교에 다닐 때는 용자의 신세를 톡톡히 졌다. 당시 룡종지는 자주 정전이 되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아 불편이 많았는데 아침에 마실 물조차 없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침 일찍 이미 결혼한 영자네 집으로 달려갔고 영자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내가 가져간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다. 때로는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기도 했다. 졸업 후 로드구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연길로 전근에 오고 결혼하여 두 아들을 키우면서 룡종 친구들과의 연락이 여러 해 끊긴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길 서시장 화장품 매대 앞을 혼자 지나가는데 뒤에서 아줌마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0: 그러던 2005년 여름 룡종 취재길에서 우연히 한 뇨송 기업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은 종심소학교 동기임을 알게 되었고 서로 학급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친구 차홍련, 윤향란, 김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며칠 후에는 차홍련 네 가게에서 40년 만에 김월순, 조내란, 백향숙, 박선수, 차영호, 박금순 등 여러 동창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동창 모임, 들놀이, 자녀들의 결혼식, 손주들의 돌잔치에 함께하고 때로는 모여서 고추 순대와 입살만두 등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꿉 친구들과의 인연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다. 1970년에 찍은 흑백 사진이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네 사람이 다시 함께 사진을 찍어 영원한 기념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좀처럼 모두 함께 모이기 어려워 아쉽게도 향란이와 옹련이까지 셋이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때 찍은 사진도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은 우리 모두 이른 고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위채팡에서 안부를 나누고 해마다 38절 아버지날 로인자를 함께 보내며 황혼을 즐기고 있다. 돌아보면 그 한 장의 흑백 사진은 단순한 추억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시 이어준 인연의 실마리였고 흩어졌던 우정을 하나로 묶은 마법의 끈이었다.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어도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와 웃음은 그 시절 그대로다. 인연은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든 그 옛날처럼 함께 웃고 기뻐하며 이 소중한 인연을 마지막 한 순간까지 놓지 않으리라. 사진 한 장이 준 선물, 그걸로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고향 친구.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깨질 파에 가마솥, 부, 가라앉을 침, 배 손으로 풀이되는 파부 침소는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낼 교리를 다짐을 비유한 말로 필사적으로 싸울 결심을 다지다, 사생 결단하다, 마지막 시도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나라 말에 민종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켜 진나라의 폭종에 저항했습니다. 진나라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출병시켜 진나라를 반대하는 조나라 군대를 고록성, 오늘날의 하북성 경내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를 도우려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진홍을 보고는 모두 황급히 병영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쪽에서 무장을 하고 진나라를 반대하던 초나라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송일을 사령관으로, 항우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고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송일은 군사들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멈춘 것이 거의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비까지 내렸는데 군사들의 의복과 식량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송일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장군 항우는 송일을 찾아가 왜 서둘러 달래가 조나라 군대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일은 현재 진나라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먼저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일은 제가 그대보다 못할 것이지만 생략을 세우는 일에서는 당신이 저만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송이는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송의 이러한 방법에 풍기한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 만약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그 힘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들을 못 지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초나라의 운명은 이번 대결에서 결정될 판인데 지금 송이는 반대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데도 송이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실컷 마시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우는 아침에 송이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송이를 죽여버리고는 이를 마치 조나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송이가 우리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왕께서 그를 조용하라는 밀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조나라 왕도 나중에 이 일을 알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항우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지휘권을 차지한 항우는 곧장 조나라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밥을 지는 솥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눠줬습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들에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군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바보 침손이라는 고사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위대한 결심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공업 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전자정보 제조업 생산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하면서 수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효익도 뚜렷하게 제고되었으며 투자 성장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4.6% 성장했고 증가 속도는 동기 산업 대비 9.2%포인트, 동기 첨단 기술 제조업 대비 1.5%포인트 빨랐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업의 영업 수입은 7조 5,200억 원으로 동기 대비 17.1% 증가했고 리온 총액은 동기 대비 1.04배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 교역액은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자정보 제조업의 고정 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며 동기 산업 투자 증가 속도보다 6.6%포인트 빨랐습니다. 전자정보 제조업은 우리나라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많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0편 현대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해상 비단의 길의 기점 천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형주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자폐증 아이들의 월드컵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대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80편 현대환경 정비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명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현대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생태 환경 정비 체계와 정비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领도하에 우리는 생태문명 제도 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재산권이 명확하고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며 경례와 제약이 병행된 체계적이고 완벽한 생태문명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과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해 생태환경 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역사적이고 전환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를 제정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해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생태환경 보호 책임을 구체화하는 확실하고 실제적인 조치로 되게 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심사 제도 및 책임 추궁 제도, 생태보호 보상 제도, 하장제, 호장제, 림장제,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생태문명 건설 책임을 동시에 지는 환경보호 제도 등 개혁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법을 비롯한 30여부의 생태환경 영역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제정 또는 전문 개정해 각 부류의 환경 요소를 포괄하는 법률 및 법규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중점구역, 중점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이 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기제를 탐색 구축했습니다.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생태환경부를 신설해 생태에 대한 감독관리,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등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보호기구의 감시감찰집법에 대한 수직관리, 생태환경보호종합행정집법 등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생태환경보호강철대호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생태환경과 관련한 다수의 다자간 공약 또는 다자간 의정서를 비준 실시해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창출 등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서 일으키는 선도적 역할이 날로 더 부각되고 글로벌 환경정비체계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었습니다. 현대 환경정비체계를 완비화하는 것은 국가 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태환경보호 전체 구도를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일괄적으로 포치하며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심사평가하는 일련의 제도기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녹색발전 관련 법률과 정책적 보장을 강화하며 자연자원 자산의 재산권 제도와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해야 합니다. 녹색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금융, 투자, 가격 관련 정책 및 기준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오염물 배출권, 탄소 배출권 등 자연환경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계를 완비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화하는 것은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계속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보다 많은 양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며 생태환경 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영도 책임체계, 기업 책임체계, 전민행동체계, 감독관리체계, 시장체계, 신용체계, 법률 및 법규체계와 정책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각 부류의 주체 책임을 구체화하며 시장 주체와 대중 참여의 적극성을 끌어올리고 지향성이 명확하고 결책이 과학적이며 집행이 유력하고 동기부여가 효과적이며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상호 촉진하는 환경정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생태환경보호에 합력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현대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领导를 견제하고 다방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며 시장을 선도로 하고 법에 의해 정비하는 기본 원칙을 견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당의 领导를 견제하고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당중앙의 총체적 요구와 결책과 포치를 관찰하며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1인자가 생산경영 책임과 생태문명 건설 책임을 동시에 지는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의 관리와 사회적 조정, 기업의 자치가 상호보완하고 촉진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방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정부, 기업, 대중 등 각 부류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 경로를 원활히하여 전 사회가 힘을 합쳐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양호한 국면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계속 시장을 선도로 하여 경제 정책을 보완하고 시장 기제를 완비하며 환경 정비 시장 행위를 규범화하고 환경 정비 신의 성실 건설을 강화하며 업종의 자료를 촉진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비를 견지하고 법률 법규의 기준을 완비하며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환경정비체제기제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 생태환경정비체계와 정비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0: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고향 산촌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해상 비단의 길의 기점 천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여 년 전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천주를 광명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중세기에 눈부신 문화를 보유한 이 도시를 거닐면 오늘날도 천년 전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0: 나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발길을 잡으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복건성 동남부에 위치한 천주는 바다를 사이두고 대만과 마주 바라봅니다. 바닷가에 산자락에 자리 잡은 천주에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구름과 계곡, 분지가 조화롭습니다. 천주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동남 방향으로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린 모양을 하고 있어 동남 계절풍이 천주의 농업과 림업, 어업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합니다. 천주는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벌판에 강물이 얼기설기합니다. 해발고도 1856m에 달하는 복건 최고의 산발인 대운산이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뻗어있고 대운산에서 바로 난 진강이 천주를 흘러 지납니다. 중국의 동남지역에서 가장 수려한 청원산은 면적이 62평방킬로미터, 정상의 해발은 498m에 달합니다. 청원산 풍경명승고에는 동굴 36개와 명소 18개가 있는데 그중 로구남과 천수암, 세지암 등 바위가 명물이며 많은 마의 석각이 아름다운 자연에 인문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천주 성곽은 당나라 때인 730년에 처음으로 축조되었습니다. 당시 주성 성벽은 전부 화강암으로 쌓아 석성이라 불렀습니다. 5대 때 절도사 류종효가 해외 무역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천주성을 증축하고 도로와 화물창고를 새로 건설했으며 천주성의 주변에 자동나무를 심어 천주는 자동나무의 도시라는 이름도 가집니다. 원나라 때 경제발전의 수요에 의해 천주에 행성을 두었으며 천주성도 대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천주성 증축에 사용한 벽돌의 모양이 잉어와 같다고 해서 천주는 또 잉어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천주에는 불을 두었고 벽돌로 쌓은 성벽을 다시 돌로 쌓은 석성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천주성의 성벽은 중화민국 시기에 전란으로 무너져 오늘은 성문만 남아있습니다. 천주고성의 발전은 천주항 해외 무역의 발전과 관련됩니다. 고대 중국의 천연항만인 천주는 일찍 1500여 년 전 남조 때에 벌써 외국과 래왕했습니다. 당나라 때 교주, 광주, 양주와 함께 중국 대외 무역의 4대 항만으로 부상한 천주에는 많은 외국의 상인과 사절, 전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남송 때 천주는 중국에서 2대 상급 항만 중 하나로 부상해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에 70여 개 나라와 왕래했습니다. 원나라 때 이르러 전례 없는 번성을 이룬 천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과 함께 세계 최대의 항만으로 발전해 천주의 외국인은 수만 명에 달하고 천주와 교류한 나라와 지역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크 폴로와 모로코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여행기에서 모두 천주의 번창함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큰 항만인 천주항에 감탄했습니다. 천주 해외교통사 박물관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해외교통사를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개원사관과 동호신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신관은 1991년에 신축되었습니다. 돛대를 펼치고 항행하는 선박 모양의 외관을 가진 박물관은 천주 해외교통사진열관과 천주 종교석각관, 천주 민속진열관, 중국 고대 선박 모형관 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원사와 쌍탑중 사원은 원래 현지의 부자 황수공의 뽕나무밭이었습니다. 개원사와 뽕나무밭에는 이런 사연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황수공의 꿈속에서 한 스님이 절을 짓는 땅을 시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황수공은 뽕나무에 룡꽃이 피면 땅을 내놓겠다고 대답하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과연 뽕나무에 하얀 룡꽃이 피어났습니다. 황수공은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 뽕나무 밭을 사원의 입지로 시주해 사원을 지었는데 그 사원이 바로 개원사라는 전설입니다. 당나라 때인 686년에 공사를 시작한 개원사는 처음에 련화도장이라 불렀습니다. 개원사에는 현재도 전설 속 하얀 련꽃을 피웠다는 뽕나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무성한 잎을 가진 이 뽕나무는 중국에서 수령이 가장 길며 현재는 개원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738년 당현종 개원년간 중국 전역의 주와 도에 각자 절을 하나씩 지으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련화도장은 연호를 따서 개원사라 개명했습니다. 오대와 송나라 때의 발전을 통해 개원사는 120개의 절을 거느렸으며 원나라 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현재 천주 개원사는 복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원입니다. 개원사 본전인 대웅보전은 100개의 돌기둥에 받들려 백조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웅보전의 두 공예는 새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한 불교의 묘음조와 기독교의 천사, 중국의 비천을 한 몸에 모은 비천악기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각 앞에 월대 수미좌에는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가진 72기의 속상이 있으며 전각 뒤에 두 기둥에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인도 등지의 신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원나라 때 천주는 개방 정도가 높고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원사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솟은 쌍탑은 대웅보전과 품자의 구도를 형성합니다. 목조 건물을 모방한 팔각형의 5층으로 된 쌍탑은 모두 루각 모양의 석탑입니다. 동탑은 865년에 신축했고 1250년에 개축했습니다. 서탑은 916년에 지었다가 수차 보수하고 개축했으며 현재의 탑은 1237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천주 청정사는 중국에서 역사가 유구한 고대 이슬람 사원 중 하나입니다. 사원에 보존된 고대 아랍어로 된 비석에 의하면 청정사는 북송 때인 1009년에 신축했으며 원나라와 명나라 때 개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원의 정문과 봉천단, 명선당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높이 20m, 너비 4.5m의 정문은 청색과 백색의 화강암으로 축조했고 바깥과 가운데, 안쪽, 세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겹의 문은 모두 원형의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정문의 위에는 평평한 단을 조성해 이슬람 신도들이 올라서서 달을 바라보며 라마단의 일자를 결정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봉천전은 사면에 돌벽만 남고 천정은 오간데 없으며 남쪽의 내벽에 아랍어로 된 코란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청정사에는 1407년 명왕조가 청정사 보존을 위해 내린 상유가 새겨진 비석도 있습니다. 남송 시기 해외 무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천주 일대에는 많은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다리가 바로 1060년에 완공한 락양교입니다. 락양강을 가로질러 복주와 천주왕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중국에서 최초로 되는 량식석교입니다. 락양교는 길이 834m, 너비 7m이며 교면에 화강암을 깔고 46개 교각을 세웠습니다. 락양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입구에 위치한 락양교는 신축 초반에 급한 물살로 인해 교각이 수차 물에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장인들은 먼저 교각을 세울 강바닥에 많은 돌을 쌓아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교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각 근처에서 많은 굴을 양식해 교량의 기반과 교각이 단단하게 맞물리게 했습니다. 생물을 이용한 이런 방법은 고대 중국인들의 중요한 과학적인 창조입니다. 이 방법은 교량 건설 역사에서 독특한 방법이자 체계적으로 최초로 생물학을 교량 공정에 이용한 쾌거입니다. 락양교의 건설은 교량 건축사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으며 천주의 교통 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1: 자구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우리 연변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0: 형조박물관은 1958년에 지어졌습니다. 형조박물관은 진열과 전시, 선전교육, 문물소장보호, 고고학 발굴연구, 유적지 공원 건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방 역사 박물관이며 국가 1급 박물관으로서 형조의 아름다운 명함입니다. 형조 박물관은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 고고학 발굴 자질을 획득한 단위 중 하나로 이동 가능한 문물 복구 자질, 문물 보호 공정 탐사 설계 자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형조 박물관의 소장품은 19만 6천여 점으로 주로 고고학 발굴에서 출토된 문물이며 그중 국가 1급 문물은 614점, 2급 문물은 1,259점, 3급 문물은 16,077점입니다. 소장품은 주로 선사시대 옥기, 상주 청동기, 왕릉 옥기, 서한 직수품 등으로 수량이 많고 종류가 풍부하며 가치가 높습니다. 형조박물관은 현재 풍부한 지방 특색을 지닌 8개 기본 진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조의 역사 문화와 문화 문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에는 강한평원 원시문화전, 형조 출토 동기전, 형조 출토 옥기전, 고대 도자기전 등이 있습니다. 형조는 초나라의 중심지로 주변에는 수많은 초나라 왕실과 귀족의 무덤이 분포되어 있어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중에 많은 옥기들이 있습니다. 옥기는 중국 전통문화의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옥에 대해 농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석기 시대 중기부터 이미 정교한 옥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유가학설은 옥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했고 옥을 덕을 비유하는 것은 당시 옥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었습니다. 형조 출토 옥기전에서는 옥문화의 심오함과 경이로움을 보여줄 뿐더러 다양한 옥문화 간의 교류와 통합을 볼 수 있어 고대 중국 옥문화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킵니다. 형조는 한나라, 진나라 이래 줄곧 우리나라 남방의 경제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조에는 매우 풍부한 고대 자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형태와 무늬, 색채에 있습니다. 전시에는 역대 도자기 제조 장인들의 뛰어난 기회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계층의 문화 전승, 예술 품격 등면의 차이와 변화도 반영했습니다. 형조박물관은 형조 역사와 문화의 장이며 년간 관광객 접대 수는 100만 명을 넘기며 문화를 선전하고 문명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노래 꽃단풍'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자폐증 아이들의 월드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각 나라 선수들은 조국의 영예를 위해 저마다 경기장에서 멋진 경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에 진심인 특별한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폐증과 축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만남은 과연 어떻게 성사되었을까요? 자폐증은 신경발달장애 일종으로 사회적 이사소통 장애와 반복적인 특정 행동, 지적발달 지연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축구는 체력, 전술, 협력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스포츠입니다. 자폐증과 축구, 이 둘의 만남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위 합비의 대학생 방호연은 매주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축구장에서의 만남을 약속합니다. 안위 합비 축산구의 긍정에너지 장애인 어린이 재활센터 소속인 이 축구팀의 이름도 긍정에너지 축구팀입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 학생 방호연이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에만 닿아도 넘어지던 대로부터 축구팀을 결성해 경기장에 나서기까지 방호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 행동과 사랑으로 운명이 지키는 골문을 뚫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들은 재활센터 입구에 위치한 작은 운동장에서 훈련합니다. 이들의 나이는 8살에서 17살 사이이며 12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7명은 자폐증을 앓고 있고 또 5명은 다양한 수준의 지적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인 방호연 감독은 중국 과학기술대학

서울예술대학 지구와 공간과학학원 학생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들의 작은 진보에도 환호를 하며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방호연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방호연이 학교에서 불러온 학생들입니다. 15살인 진효는 물건과의 접촉에 예민해 처음에는 공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호연은 계속해 그에게 신심을 키워주었으며 그를 팀의 골키퍼로 양성했습니다. 또 16살인 묘묘는 겁은 많지만 세심한 아이로서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2025년 9월, 이 작은 운동장에서 긍정에너지 축구팀과 안구원 소학교 축구팀이 처음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비록 0대 10이라는 큰 차이로 패했지만 경기는 아이들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재활센터 밖으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호연은 원정 경기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양촌 소학교 축구팀은 강팀입니다. 도양촌 소학교 선수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경기에 응해달라는 부탁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지금은 축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들이지만 방호연이 처음 마주한 것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만 잡으면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수업으로 1시간 동안 줄 서는 훈련만 시켰고 한 개 동작을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의 반복된 훈련으로 공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했고 축구팀도 결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교육 봉사팀이 긍정에너지 장애아동 재활센터에 자원봉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4년 전 금방 대학에 입학한 방호연은 방초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초 제거며 청소며 일반적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그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방호연은 아이들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한 방호연은 학교 축구팀에 들었고 축구는 그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탄생한 한 장면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려는 아이디어를 낳았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선수 글래리 씨가 경기 후 경축 동작을 했는데 이는 그와 맨시티의 한 뇌성마비 어린이 팬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학교의 정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방호연의 아이디어는 재활센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재활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활동했으나 2025년 3월 지역사회와 교육 관련 부서의 조정 덕분에 부근에 위치한 소학교의 놀이터에서 축구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패스며 슈팅은 물론 전술도 기억하고 호흡 맞추는 법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축구 수업에서의 교류와 웃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대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호연은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축구팀에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에 따라 팀을 나누어 교대로 아이들과 공연습을 합니다. 방호연과 몇몇 학생들은 또 자신의 장학금을 재활센터에 기부해 훈련시설과 장비에 보탰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너무도 많은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기에 응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대결 선수로서 이들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장학금마저 선뜻 내놓았습니다. 나비는 언젠간 날개를 펴게 되고 새들도 언젠간 드넓은 바다우를 날아올 수 있듯이 이들도 언젠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낙엽은 지는 데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대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대서는 큰 더위라는 말로 한 해 중 제일 무더운 때라는 뜻입니다. 장마철이어서 기온이 높은 데다가 대기의 습도도 같이 높아져서 아무리 그늘 속에 앉아 있어도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삼복철에 들어선 때입니다. 대서를 넘기면 더운 고개를 넘어 가을철에 들어섭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20도로 이 시기는 대개 중복때이며 더위가 심한 시기입니다. 옛사람들은 대서로부터 립추까지의 기간을 5일씩 끊어서 3개의 후로 나눈 후 매개 후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후에는 썩은 풀더미에서 반딧불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밤이면 반딧불이 썩은 풀더미를 찾아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땅이 습하고 더워난다는 말이 있듯이 토양이 습하고 지온이 높아서 습기를 좋아하는 작물의 생장에 유리한 때라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큰 비가 자주 온다는 말이 있듯이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수시로 비가 내리고 찌물쿠던 끝에는 흔히 큰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는 몹시 더우며 소서 때로부터 장마가 지기 시작해서 이때에 와서는 큰 장마를 이루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류해성 병력이 대단하고 다부지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외나 수박 등이 풍성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고 채소가 풍족하며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로 과일은 이때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큰 더위인 대서는 겨울인 대한으로부터 꼭 6개월이 되는 날이며 대서 이후 20여일이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입니다. 불볕 더위, 찜통 더위도 이때를 말합니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며 더위 때문에 염소 뿌리 녹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무더위를 초복, 중복, 말복, 삼복으로 나누어서 소서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한 것도 무더위의 경종을 농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서 또는 뜨거운 태양과 많은 비로 벼를 비롯한 모든 작물이 잘 자라 5·6월 장마에 돌도 큰다고 합니다. 이때는 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벼의 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논두렁에 옷 자란 풀들이 벼를 덮어 논두렁 풀도 베어주고 논두렁에 심어둔 두렁거리 콩과 팥도 고구마밭에 풀 등도 이때 메고 북돋워줘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대서가 낀 삼복에 비가 오면 대추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름철 잦은 비와 고온, 다습한 날씨는 벼에 바람이 통할 수 없게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많은 벼들이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함께 있으면서도 썩지 않고 잘 자라는 바 그것은 벼들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존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리와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듯이 벼들도 자기의 세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랑 리바우기 대친 바왕 리문덕인 허유허구나 허유타이바우 젤르기 훌리엣 우드스 바트갓 아덴돌 냥냥이 젤르 배후달단 허유타이바우 얼만친 비치기 더샤르르제 허유냥냥 비치기 우자후이돌 어다발 대준 마강 얼른 알띠 다글지 허름을 타이석이 봐 롱드문 하르긴 탄다사 허일 냥냥 얼들 으 야물 오칠 갔든지 디밀어 에스티치 벌어 해겠지 투스물 빼든 에미기 졸지 타니 으르하 것이 함글겼대 허일 냥냥 펑황루 아스린들 허일 타이석이 다가오는 가란 사르네글리니 리 구이회신자 치치께 등이 우죽스럽고 아띠르바 틀 버른 해불간 세울든들 다트간 지르바라 틀 우디신 아이월 톡수란 아무리 톱시날 가라불 벌칙나가 허일 냥냥 젤르바르 히불르르 발가 칠바 리랑

영희는 월인 알다보러간 어떤 모텔에서 리봉 타이승이 알랭게서에 대간 월인 혹은 리봉 마사 얼랭게 제외해 허룩 타이승이 알쟁승이 트리자가 힌 멋대는

0: 제들라디 진동매가 제물러다가 제해길랑도 늘고는 제한테 완불롱 다다다다 외사인에게 앞다다다 아란 일은 저것 앞깍지 집을 태국도 된 행한 악실했던 외사의 말 아는 것은 눈은 개연하신 말이 문내 그박 박아놨으니 해 호흡티비 빌다한 고치로하게 되시니까 짱짱면 젯 자라더라들 자라생직하일 재단다갓 부삿 우두리강면 젯은 우민세갓 결합한 우민몰란 자라 인인다갓 부삿 아름내면 자만 오늘은 젯을 현두는 자만 해불로는 자를 꽃은별간 자만 개벽탓다들레 두신내는 자만 들그르는 젯을 젤해는 자를 완울롱 하드타간 예굴 도지도지 대불 깍뜻는 허예랑도 가시나 한 기분 좋아들지 부인에게 가들 얼 보석 불제히게들 왼손에 제디 부인에게 내한 억지들 하늘가 흥노와 헤르는 돌아 쫀집스 쫀앗 호완울롱 역 왼손의 진통인 흑으듬이 비실게 슬리 호완울롱 득신 팀헬구리야 왼손의 돌 뒤로 들었는 비실 자로라네 흠은 바르뜨멍을 우뜬적 외식이 잡은들 이른갓 내름내기 과다 떠가른 덕신 덕신 불이 만들 빼들매던 유엔사이헨 박나네 흡디 아르빌 히둘 누거리 우다갓 아주 대로 빼들매던 응기헨 빼들지히로이 근우더베달 존중인 징어리긴 단다 파덕을 한 니은 장군 따다다라 딜라 홍이 왼손아가 짬대제가 비엘테 그틀린 허일 장군의 비엘득된 집스근 더 행라 찌거리게니 돈 후문 알딘 이모소간 은위도 여우크여리에 저우장도로 얼마진 허텔빛 구루흥들다 칠장빈이 호들가가 얻어볼 장난 호들에 깨지글린 니듬 지리과야 틀장준에 베르다구니 야가히텔 성비띠에레그레 틀장두헐 바가나세 장군 까딱한벌 펑텐지 깨다득든구나 차가가을 으르드는 훌륜 모르득든 장군 허일 장군의 동다고 할 덕자기네는 집들의 여태선
1: 허일의 직속이 울갓 부여가 쳐득든
0: 맥들갓 모닥은 날지
1: 은우인
0: 외사이버갓 완불롱 멸음절로 다티돌 진동외사이 바라하랏 우정클에 사른내그를 등내그를 둘 아이야
1: 지
0: 지난왕 쉐징량인 허바군 쉐왈롱 바소요군 쉐왈롱 아벽 유엔사기는 음로 뿌이무히 야살게 유엔사야 하게 일단 비에발 청샹 아북인 제르르가라발 은 호든 디게레만 허든 우들 발자 냥냥 다에서 유엔사의 바완 다니기와 잡을 토슬 그렉 대겠지 청샹 아북인 제르르가라 이렛
1: 홀리가 늘려도 들어왔대
0: 이사람은 은 여우구인의 가르떠리 말이야 내매 토사치가 내매 토사치가 빈이 알아 드르군인 억틀란 오르스구른들 감양이부터 이야기 억울이 상상 완울루 야가히 터득왜 쉐완룽이 랑토가 뒤에 하라지라 홀리게기 주문 별대가발 어벅들은 더들어오는 일을 해봐 어벅진리에발 진한 왕 쉐징량인 허벅은 쉐왈롱그득
1: 미니보이모나
0: 그틀엔 완울롱해라 어벅진리에발 여우청상인 가르타라의 그린장군 해불관 후스대 바로 슬리호 완울롱 늑은 한우 쉐왈롱 능은벌 완울롱 허일롱 겨울득은 나제 깍깍나 집승 대전으로 다 가든 우스테메니 대전

쉐왕롱 제티트리 히미 왕롱롱 라파르타다 아타라다 아라미멘 절간 아티카티 제스 우주도 하라하간 아틀른 네트 안가자가 따티 알무스탄네 토라 센진나가 동맛 아티킨가리 손갈레가다 아티키탄 말헨 아히직나자 쉐왕롱 가데 네르바 집스트긴 에템 보너스스 인베갓 쉐어벅트 게덱 탐고딘 가젤 으트나선 알드르 만드흠 마드 알호이르노 게겐 아친 마딘 아카데미 장군 완쿤롱이 짜블 알할 시디기 헤븐 벨드메랄 완쿤롱 엘브기 존 에틀 호치에가갓 허슬랑토 부친 호렐린진 차델레 청샹다비 자미야기부터 시샤왕한 짜부헐 중위원원에 이진벌가에게 엠비기 졸 벤드메널 느그라노 울스불난 아브레지 헤이지 우사드겔 헤이 엠가힌토라 우흑에미 졸 벤드메널 세르헬멧 생각이가 될때 세르론의 졸직 토글간지겔라 세라드직직직 적은적은 살짝 센다민깔 어떻게 호텔 텐드 마트로딘 자라레도 예복 사힘든 해먹은 자라작품들 은기 허일장준 후치 등록 해놓는 터라 전 집습 하래

0: 가르더라히 장준하니 분위해 오늘같이 한타우 응은하르기 세트로 바탈 늑대문 지르기 따글 한타우 하자 텐호 반하르기 보이라 랑청 해하르기 부히르 그럴때 짜부헬 호트노스 가르코니 가르가질 바라 헤트나르만 젤르기 보자 짜루장준 황진창 시리에보바야 주원하르기 세트로 바탈라 아따발 친통외사이날 으르하바 시프겔트카제 부일트카 수가발 롱더문에 든지직 탈라가라 이맛 냥냥타이석이 자불베르그르크자 주원하르갈 알디지가야발 황진창 체맥이 차자라지 드리구레신 챕진해봐봐 드르착 황진창 지멍그들 이내가 젤르기 후레가 늑틈은 치르가 쭈르하르기 배틀하한 얌쪽스마 헌지가리니던 흥르카른 투르청는다가 빼빼 역폭인다 독등긴 독을 아르다 이르거든 허드니다들 지글리기엔 전화옥대엔 으르끌딴 소리가 가르치 후에 와이 어부다 어떻게 하다 에만 벌 함길 흰 돌란 고문하디 흰 배들리기 힐와 언제겐든 힐불 리랑부가 리버 화이라 연소인의 젤리기 후레가 덧갓 고래랑돌 어르만 어따벌 허일 냥냥 허일 타이소제 함글은 가르치제 드르근돌 벌벌 허일 냥냥 허일 타이소제 소갓 연소인의 우리 여긴 질 타분전 후무스 리랑 리바우테 냥냥 타이소제 벌 함글은 가르치제 안 빙제 지걸이긴 돈다구르 꼬르시 유엔사의 친통인이 하면 좋게 합겠나 은우이 친통 유엔사의 발벌 바왕인 그린 흐무스의 발 얼뜬던 앞샷 백뜬 돌단 대선이 잡을 손이가 제가 니스 헛뜬업 냥냥 다이승이 도설은 가르나
1: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дү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 Хянагч Одхон Хөвчин.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ээ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ж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